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구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포인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 민비에 쥐람 털와 신비에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0: 대당 레뉴비 초기당
1: 진이서쿠 네폭 러브유 진이서쿠니 미탐제당 파니부유 서동록춘 류종위참 장아라토난 록춘면주 진이서쿠루 문진양타제디 대당당 마오발 송종창

0: 키랑스가 되아. 네 유골 조서 사실 삼슈 진이추. 사실이나 바오다오 타이완시.
1: 네 게나네 최승드괴. 상게 타른 스네 제도와.
0: 디디 인고추. 주로니야 뒤즈디 준조치아 치도. 주로디나 초괴 중두 주비아 치도. 니르비. 겁디디 가란즈 인지 최후 가루 내념도 조시. 타이베르 응즈 냠렙 조시. 콘즈응아조 수조가다 짐주구지 식시. 쇼라 편수 롭조 자용거 봐.
2: 초괴지고레 라게 냠레지게 깨단지 장원의 지게 발라가 약로도가.
0: 아, 생감자 맛이다. 디 뒤고 님디 니시 개체슈디 개부 님디 있다. 계란소 닭바 수조가나 대두 빠리 약 개토무도 쓰도 봐. 제자 법조 니베 데스디는 타이완기 망니 종가시 빠리 약 세게 배웠다. 계란소 아, 님디 이나라 녀법조 니제가네 강부 대비. 타이완 망니기 중간 카세스도 소소소 개주의장 여시라도
2: 네 마그시지규
0: 윤류유배 중간디 타이베기 지려워지다 타니부도 제자 광당 아랑스 커도 칼라사가시 디네 센줄 따가시는 덥디부도 예원조디 종기다 타링스도 이네 지주치류장 커우심부여다
2: 네 여보시도가
0: 니에더도 주위배 딩조신규 대비 진짜 지샤 슈다가 듄식직도 까미니지를 제윤리투바 칸다이니 야우시라도 던도고즈 요요카 야줄럽샤
1: 허웨 예란 쇼요니 겐키 주비 상게 비게 저와자다 니앙아스타 구르자자도와 레게칸리야 후르즈드르 신유메다
0: 지게 팔라 가가조조 지워추나 나 케타 주르다 따다리 쇼얼 상마셰야주 나 유고 레디오가 게시트가 주두 따다 남부세베가라 준다 지웨 리리 투중아 콘주 쪽에 유고 주야 뒤쪽 립자. 제자 콘주 쪽보다 콘주 쪽과 님도 좋아서 와치기.
2: 야우치바 야스기 지게 발라가 같이 님도 치죠. 같이 셔셔 디고 쪽보 녀제 대휴 고바 쪽고 메 신미도. 계시 대리 타완 대디 같이 님도 치비 야우 같이 여마제.
1: 디디랑 다 먹어. 뒤기기랑 저 녀르스 계속 메봐.
2: 스남 치엘 아 아자 리리다 님도 레리치야 여리라 지게 발라 다 님도 유고 주야 여시보.
3: 뭐 됐지. 같이 지게 발라 차 쇼탁 줄이. 나랑 속중 당고래 깊수여야.
2: 前的几个番了,他就是个人
1: 对,好了
4: 我的,子瑜,让我把这里读
2: 你的课了,别这趟呢 台湾了,国会卡要我的这马国堂主 第一呢,无论国会卡在街上是哪读 俺就得是他,他也不用那么呢 以内开门都,俺参观大你们都用过一
0: 前的上马,等到你都可以预备啊 你都可以买呢,几个撒过了,俺让他退出去
2: 干了,要不就是
1: 다리 사월에가 모두 배치시야. 장수 심지 배치시 교마시. 시마도 조준신다 레로가 고야 맵수요.
0: 지게 팔라 낭다 먹어.
3: 너 대비시. 네라 난로용야 고대기.
5: 칼리엠스 칠라. 시마도 미다제 란데이메도

0: 나라도 탄다 아람도 도스네 손잡 좀 권다 갸세스도 좀 봐.
1: 네, 당비.
2: 디제 양르 미션다 초벌치고 나슈는 님사로 월리자가 저리. 나자 세제 예디 그시.
1: 나라도 지켜 발라 가자. 고미에비나 나라도 지준 다지. 이거여야 그거 고아여서. 제마시.
0: 왜 레부다. 장게 다 가르 배워 봐.
1: 가르.
0: 팀 가서 배워.
3: 팀이 배워서 교수 팀이.
2: 교수 뭐 됐어?
1: 데레스 그래야.
2: 이리 와 줘.
1: 머리 지켜 발라. 이거 양모 총군에 님이 줘 봐.
2: 한대 야 배워서 봐. 가르쳐서
3: 就要当给我这有个这样猛意思的这次死啊！杨师傅来了，师傅。杨师傅，
2: 子玉，让华去吧。给我过家具，新到水都看不住。我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那是啥？ mu tang hu yi la ting wei nam zhe de niu me ye cha do ni xi ra de bi na gu zu zu che chao se ba chong qin na le be se shi de ge
3: ti de ma xia zhan bu xin yu de shi de
0: wei ye ke ran zu xi xiao ta ri ne wu ne ji xia zhe de yu xi le ji da cha gan wu shi da dao ma xi ji mo chu ne ngen luo zhu me da
4: xia dai da
2: 我也是不错的。
0: 刚刚连做两个主点线的，成都马车工给撞到大街用了是，汽车开了退走一边。哦，退走的有。前大街点去的，我那人都贴了。你那个水准看得清，赶紧去偷两个车从到底到底去去。水准看不怕的，你说话用。说话用是，然后么子一边。谁说看恁个的？么子一边花车的，我去列卡罗阿达前面，去那么子压车。我最有过的规矩的车皮呢，都是呢，我让做村长这么做事。 村长了，广大群众可不都这么子，群众可不呢，水准看那了，出业务是，出去也给怕的错误的。现在上面出业务多了，可用说。
1: 同你同这的习惯有，俺们做做生意用不得，马上就干用不得。
2: 俺做做会去过看一下子，用不得。
0: 可的，上头群众都对，既然做生意水准当头说。哈哈哈哈哈哈！你看，你看，俺做好老师，看老师差别低了，村长了，这么子个做，这么子差别低了，村民过得给过着，村民过个村长有那俺给这个用着，开始村对面呢，你看那逻辑，你是要给用的。
1: 用啊。
0: 前两个人子可多，总这么着。哦，对，哪里？哪里？俺是南州镇个书记，也会有把苦苦有。他这俺这面个龙子，前头找人了。你们吃大酒席，你们咋提拔？这两个子去干什么？去？
2: 前头去干啊，去这个子就年一把，俺是吃过几位客的，这些是多少？俺这点大爷要死。
0: 前两个子去做阿爸，去干啥子亏的？先么多，退休钱不得给，东山住着去吧，年纪也不小。
2: 要死，要死。

0: 이제 공을
1: 인동아
0: 그게 과자되다
1: 야나 용동아 切장치 공을 아
0: 이제 공을
1: 주기가 좀 매매
2: 你们擦大就行，你们擦大就行，你抓地吧。
1: 可惜我的，出名个难行。呀，
2: 张总，张总，这回最咱们这些都赢。广大工作，有几个人？啊，全部说，俺都是赢，俺都是赢。

0: 감사. 지난 같이 쓰이다. 님자 튕겨라 가르쳐 주는 빈들이.
1: 뭐라 님이 싫다 치샤. 도스 고조. 대주 양면 나숨 여지.
2: 님자 싫다 태무주. 매츠 쇼비나 님은 하세스네 차주리.
0: 계속 이거 챙기 되지 마. 대원을 서워서 가라. 동자 먹으시. 대모 최배수라 제비나. 대원 접지 죽다. 멋있네. 님자 쇼시 버티샤.
2: 접지 버티 여리베.
0: 디디 인고 좀. 되다 챙부시.
1: 야, 대시 되다.
0: 균동 가서 있나?
1: 균동 거모 눈길 수도 와.
0: 레스. 동동 아침 몇 시죠?
1: 영아.
0: 기도 스텝.
2: 他的面子也得跟着学习，
0: 而且他最大的东西，面子吹嘛吹。地主家刚穿个几的新的东西，开嘛这边呢，那他面子。
2: 然后，下午你这有的什么做？
0: 现在让给，今晚你没得什么事要嘛是？
2: 现在，今早还有要广播直播。
0: 上个他最对的，给个幺幺呢，地主。
2: 嗯嗯。

0: 기라니 월소 사도 차브리
1: 저시들이 나스 아와 갸부시
0: 메스 타교연베 저시 민도 수위
2: 소소 제미다 키닝 츠도 추글레 진쇼 네비 록세다 제나 클라스 안디아 시에지 워먼 쇼지 부자 나만 분이 뭐 빠르게 뒤
0: 영아 영아 얘 그냥 저기
2: 보세요.
0: 얘 그냥 아니다. 야, 그냥 좀 부르지 야.
1: 영어
0: 쳐 줘.
1: 뭐야?
0: 솜. 니. 지.

0: 어스 두게.
1: 어제.
0: 아지, 장기 얘 강바 부부스 다나치다.
2: 어, 영아.
0: 수진. 니랑 치료 제거.
1: 말해 영바.
0: 다 지수 지수.
2: 치치, 니랑 개바키가.
0: 먹어 먹어.
2: 인다, 니 개바키. 쇼.
0: 먹어 치.
1: 니키오. 쇼.
2: 니인다.
0: 그거 좀 지치 없어 봐.
1: 제일 좋아.

0: 야쇼.
1: 아우야. 너도 내가 두게.
0: 나도 쉽시던기.
1: 재능이 아달맹 갈 교달라.
0: 중매 중매. 고금놈도 좀 낭다 여마지.
1: 용아. 갈래 쉽시까죠. 상가님도 연세 뭐라 중매 중요하죠.
0: 어.
1: 팁도 좀 맞아. 진도 가지리. 아씨.
0: 지게 봐라. 걔 재무 속아.
1: 나 그리스 배워봐. 예제등이. 얘기 같이 쏘아. 쇼게 낭담해봐.
0: 걔 재무서. 라삼다야 망차지.
2: 야 이다. 다야. 다 빛내주게. 아. 나 좀 빛내주게. 지지지. 내가 나 좀 빛내고 와줘.

0: 지게 발라 마요야 가리.
1: 지게 발라 갈래가 시대셔. 개버스다 차로 지겠어. 머리 키라니 니 가세소.
0: 아, 리저디 지지 간고 취제. 지게 발라게 개바키제 마요지.
2: 전 지지 개체는도.
0: 개체미도 팅게는 니게 뭐라는 홍화요 뉴비 간고 보조 제비라 장고 쇼음샤. 선이 공부 개토 봐. 낭다미도.
3: 왜? 지게 발라게 뭐라 리김네 개바키임시비.
0: 리즈네.
2: 리즈네.
0: 오지. 지게 발라.
3: 디
0: 포교가 하세도와.
1: 원시 봐고 차조 쳇시.
0: 지게 발라. 도부다가 토지. 클라스다 자윤네메나.
3: 수정강 칼라 진제르 지지도. 딱바르스에자 시부 유기마시.

0: 사가디 갈아 문에 시부터 야지 가세브레 야 소레
1: 룸심 실라메 가슴도 와 도배스 답답소
2: 고모츠
0: 실라 가세비나
2: 고모츠
0: 야지소 야셔 마시 소다
3: 라뉴다 하르팅기
4: 랑게스 나뇨브르베 그이한 랑치다 녜블러 천륜 메바 켈레구리 랑게 녜골 녜라오미다 지가치 랑게가 오유시에디부터 성부도게 경매말라
3: 지슐리 랑치
4: 랑게 통과치기베 바레 나미디 라마리베 야면 바레 쯔므리베 아
3: 랑게 바르든 저 이치치제 나이 지치고 말이야
4: 얘 등을 이치치기지
3: 님어랑 야밤 등어윤이 저리서 나랑 이치부도야
4: 방다 공제베 니카리 이스란 이치치오제
3: 랑방다 거르베 랑방다 군대요 재민이랑

0: 디지털 상 반출 전개 장 제압시비 반출 전개 원내 장 가부터 와 나 개발 기별 걸로 기재 셔야 미도 이내 친구 친제 랑 텐디 잘라 뉴도고 랑 경고 중아 핑제 마든 바 텐디 잘라 랍시
1: 랑 그 강보 오스도게 나스던 것도게
0: 머신에 균체 개미도 고급 세제 지게 발라다 니부체 워삼주
1: 아 자리즈네 마게 바키도 니가 가지 메신고 유베 수전 뒤균에 중래 칼데제 소고야고 요마디 따라 개바키제 개부추조 체샤
0: 장추도 가치도 띵아다 지게 발라가 된다시 장다 지게 발라 가지지 와시 장게가 균주체가 탑당 가리기 아 장게가 미스게 우히베 로고 침비토 내 지게 발라 가비스 쳇 뉴고 마디바 고고 수수체 지게 발라라
1: 가부치고

0: 야쇼. 계세 레외 거시에 있는 허가 대로. 주주 죽집에 공을 레외 거시에. 지세미도. 그치 텐텐. 자가 자유 봐. 가가 재미기 맞아 봐. 겨우디 제.
1: 근데 라인의 가리비에 그시에. 계시에도 칼 템부 교님이도 가가 집에서 갈스리에. 나들이 란세지 레외유.
0: 레가리유.
1: 랑웨 대바딘 제위에.
2: 当我的这首卡了你这首词看不出来啊嘞让个这儿面子一遍偏不凶让我的大道这个的这儿有什么什么情况
3: 何子你也直播当我的这儿大道这个林子玉是我没到
2: 林子玉也不是

0: 링즈 유게 키랑 생각하다도 쉽지.
1: 子瑜，开前门锁。子瑜，子瑜，子瑜，子瑜，子瑜，子瑜。
2: 路不脱不掉了，赶快去看那团员呗的。临时有同志们睡觉时，其实我那年岁老病了，跟着小护士，能没事跟着接护士了。既然啥职业嘛是，团结作业跟着打。嗯，对了，你让我跟着多。大家前面直播点名的，来全部都是这些，代表你那边拿了差团名多，提名给大家点名的，能打名多。既然做内部的，我准备跟那你们开始第二组，大家也护着去，今天也台北跟面跟那提前，就有那大家去。
1: 前头他都跟着等个，错过用雨果主要规矩肯定是不行。虽然讲第二点，你还是试一下。
3: 东西，没事，咱们去报班长，既然对他们学习项目的休息，俺在林子有那么久把事乱打些，没让查到新书呢，俺台北面干些事，大家这个这天的老容易。
1: 嗯，对不起，大哥来有嘛事。
3: 前头讲，甚至嘛事，俺拿他们货，老对不起。
4: 다리, 장로야다 쓰두에.
1: 양양, 장 계시도 나와당도와. 니 아무나 자자 주위.
4: 니 장리 양양인다.
1: 그저 다 봐드리 시기.
4: 뭐라 가리 이별 그지. 기니 카세지. 너무 무침 무슨 뭐. 뭐라 상대 열통도 장로야다 쓴 참부두에.
1: 뭐라 교가 루이게 유너. 나 세시 익스베. 마세 아 뭐라 가니기네 차긴 양슈다 루이케 시들이.
4: 我 양양 창회 계시 된 제시.
1: 마세 뭐라 게 우가 주 야비네. 우가 계 시소제. 교다마용스기.
4: 뭐라게 랑무이게 갈레스 신년원에 임신기시.
1: 판데데게 나고고다시마시.
4: 시위총 판타자미기엔다. 보근나와마친 용도게. 랑게 디제치는 가 전뉴슈시라도. 진이게. 랑아이 지금도 수전게시. 왜야냐 창매 덥시 디제든 그시.
1: 수전 주고야 미도. 수전 타다 타이완을 깁샤시 되었시. 마세가 주시다게 공급장 아제규 제시. 상관의 요배 독시발에 니니치가 가다주. 디자조 가투시. 输这个截图吧，你也截图过些，马赛铁我也截图过些，既然做大官，俺通讯姐姐。马瑞，大姐，看到俺连他姐子，既然做媒体级别的，你俺是你新贵，你可注意，你把了俺们老母说啊。

0: 村对爬点，乡村振兴。
1: 没见他，没得说。
2: 祝福祝福。
3: 스마링게 군캄상 안난소 라니양치게 롭세나 시제총 하창가초 나닝을 균신키나메 촉부터지조아인 드링한지 벌링소총 하수총기기 중캡루칸리대유 제너드링키레세나 롱안나스님도 중캡루칸나롤 카르카르 유메탄 티탄제외치게 민치카르히네 롭조신한토

스마링게 종캡으로 가나 러러 너 주세단이 망고 싶지도 와 주세도 통도 같이 주고도 빨라다 아무나게 주세단가 취하게 디테니르 체체 주세디 있는 안 지게 터네 전시고리

스마링게 간주 중큐블로 칸키 추나로랴 추치척도도가라 추치디 있는 간주 지게 터네 히는 야즈 슈고리 민망체게 시즈다 체는 추 당보다 장무여 넘으셔 추치디 마디스 슈고도가라 시자 따디 간주 중큐블로 칸키 추디 당보다 장무여 비천고리라

대한 도미 베티 칸스트왈 베팅 캄스는 지게톤의 쇼스 시고리 찔링나로 베티 칸이야 오늘 꼬불발 다 대야야 니스 개백 습지다 소스 가비윤 거게 베티 브랜드 로치아 휴잖아

스마링게 존캡로 간다로 메토디게 이네 시에가 얍십지 지나샤 세다단 학베 겹쳐다 체제 유유던 들레 제중 체제샤라 다시는 메토디 이는 가지게 토네 이는 화

0: 健身器材。
1: 小将晨练。
0: 小将晨练。
1: 蓝准路灯。
0: 蓝准路灯。
1: 那心古树。
0: 那心古树。
1: 西康亭子。
0: 西康亭子。
1: 楚信船。
0: 楚信船。
1: 秋家鸭子。
0: 秋家鸭子。
1: 景铺池塘。
0: 景铺池塘。
1: 铺润歌。
0: 铺润歌。
2: Smalling 게 드링키 레슨 슈산 당하셔이 나난 조지메 레슨 당 양결제요.

사디 초아사바 서동 유일 최고 한용자 놈 용자 나르체 용자 셰라 튜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브 셰라 몬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조 난 차라 용자 체 서동 유규나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미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주주 군두위 겐지무 차트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 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금

0: 没有了。嗯。哦，跟着学校去，第一年我的教职那路边新多作业要了呗。教职那路边新多哎，俺这得如果提供给面具设计师，面具或者秘书要嘛的，通过给物质送个彻底作业，俺提取的。一年年若不来不看见，大家才会给，这里面嘛的，你好像要嘛是。
1: 广末处，前头些要嘛的了。
0: 감사. 기란디 기네시바.
2: 어, 지로 전에도 지금 유제 칼라고야 전에 오스도와.
0: 도체나.
2: 개야마시.

0: 예감의 중요하지 두루미 사업인다
1: 가츠기 가츠기야 엄질하게 예수야 어째 없으면 되게
2: 나선도 대체니 지사무소
1: 내가 사야면 봐 소치리 요마다
2: 다젤리지 나즈담 잠마드비
1: 갈래 가차다 추추마 담바 창아마 차바 더더 류제 두즈리 내로기 아닌 거
2: 체요 지지 셈고 톤토 셈피나 나스다 부가나 주루 입는 신시
1: 님은 내가 쳔무소 라로 춘추디 제이네 소용 나츠샤 내가 대가 붙은 제 유야
2: 장탄도 로춘추 송장 고추 고마시 지마크 리드싱시
1: 장게 간이소 수가쇼스 렌체미베아
2: 렘에 참마카 주유니 다과 숨수게 되는 과연야시 무슨에 장요시보
1: 나 무슨미
2: 카리미스 장리아 칠레 간고 다야 요마시비
1: 장게 나 참여식 도가 네 라운에 세위다
2: 네 라운 참여 참여 용 참여 용
1: 네 메뉴 급고 다스 가신 거
2: 보다 도스 내규
1: 카리기는
2: 미린제 마시비 김제 지내래 매추디 지이내래 초라다는 과연야 요시
1: 선을 차라
3: 정치 선이 香港기 아서기 넘주디 땡기시다 드린 구제 배동교 진수 뒤주러라샤 지 지급 小城디 녜지리고 장거도 레천지 봐 용아 선이 중재 가르유네 그동안 쉬어 바이바이
4: 부, 야, 차도 없어다.
3: 아무라.
4: 아.
3: 기랑게 치슈슈 된장아 제나다.
4: 요. 카리. 치주에. 부. 랑네 주잘 하브제 양의 민예 투제 랑을 커브리 겹지 치고시 지금도 랑게
3: 아무라 기랑게 공부디 제시니 여수비 미신다 부근 능시 통주당지 너 공부디 제도 괴라
4: 지금도 랑게 치주 기시 쓰그시비 你 让了谢我，洋洋的绚丽书城配备，明星大概我也打算要旅游马西。
3: 马西，你几个套预备，跟我带你到纽约上去，我还准备脱裤子。洋洋给团队干的真正是东西，他那年送我走，定价预备马上就合适的，现在也打算叫我上去。俺们来给他广告西域，你明天我也试一试。
4: 我那是别啊，我刚来几个套钥匙别，钱呢垫不钥匙别，
3: 垫不钥匙，先不到你牛匙别。
4: 前的年我有多少顶过亿，让给俺女儿去的，上回说俺来领养钥匙不？
3: 看他给人给我妈端了的，你女儿想他谁？
4: 有。

0: 아샤 그 중앙 등에다 우리 유어 무슨 무슨 아야 민주 나랑이 기차제 대도 저쪽 안에 대 말이
1: 예 저쪽 안에 대 말이 얘 나한테
2: 오야 얘대대 얘세만 요 아 추크제스 개국매 삼다배부도 삼르시다 큐르마도 아 다다 추크제스 개국매 삼르야 호스토시 섭서치 아 장마 저지치 우리다 다촘
3: 그런 게 예전에 당리 나자. 터져 나서.
4: 걔는 뭐시? 양양은 네 간이 긴 부르고. 뭐라면 야 가지나.
3: 뭐랑 좋아시
4: 다요. 지금 좀 잡자. 냠자가 지금 좀.
5: 공장량. 량량 괜찮 지금 유.
3: 네 하체서.
5: 량대 가장 용 봐.
3: 나 진짜 수가 용비.
5: 수량대 유스도. 리양양 집에.
3: 량이시도 야 럽시다. 량 좀 집다. 미존이 지금 좀 집 줘봐. 량게 대가 민내 변은 용
5: 아니. 리양양게 괜찮 겨지 치자. 괜찮 환주 류제게 건주 정치 제가 용년 요 집에.
3: 张建明那年主要签名了，总之这这边年前批，前天的环球给他说批准单也是，让上面我接东的，瞧我上不顶这月是别啊，年前做冷卡点赞，庆祝口头奖这个月年月是别，年里洋洋了，只是从他朝前看下的主要签名，参观金币委出众车都透了，别去瞧我的四楼平的，好的，庆祝年前天破开用个月，年让出天破家吃酒的，没些那个出在大干官那么长的，啥个月，年老总和那同上。
5: 空了村支书，连村支书别说一张，空了村支书一，俺环球留在那也没看上，真是唐人拿去。可是的，工作这个月呢，年底过给三九块没用。喂，儿子，龚小亮，龙总做些主要的这些事情。是新事，罗群支书马扎新年不啦？喂，安萨，卡车送。 카리 딘제 인기 마시 녀킨 저 다단 지구 지구다 녀 미디 켄저 튕고 퍼 죽 마시 란로 되부치 영아 공小亮 녀소는 녀중량 한셔라 아
6: 카세소 봉小亮 추게 갈치 마리베
5: 다수 상관 내내리제 공小亮께 미수 지지 먹어 봐 미수 돈에 젠지치 콘주 쪽 중기 제주 주스다 다수 생각에 랠리스

0: 看过 Timo 的油门呗。
1: 他那个最低也只有买过月子，你还别的看下。 其他你们都点他是吧？
0: 어... 하, 됐다.
1: 아, 같이 했어.
0: 민이 다들 가서 왜?
1: 아, 지, 공지인도 되나? 가로 채우 말이야.
0: 아, 맛이. 아, 진짜 근데 육 맛이.
1: 당당한 저기 총 교부에 가서 자, 강북동부지 임도. 계란이 민간이 진도 가르쳐도 왜?
0: 哦，要么都去，让给我女了，土路走的，我女多去，若非去进香。多去进香噻，哈哈哈哈哈。
1: 今晚你去到家里啊？哈哈，这不行。我那真不穷啊，跑去我啥的，随随便便的，也是消费。用啊，到时候啊，你土路里干什么？注意的。
0: 상매판다샤오주스기 샘츠코엽주오르스기 문에 유탁쇼르시야 사지디 민군에 법샤구스도

0: ngangu ne parkhe bze twa nie thagas ke binde yaus te sha
1: yaus ke sha phang ji le su su parkhe a gyogwa ki yo ma ji
0: ma mu ge ko ma shi ne ge bro cho
1: de da yun jo ji bu ken je mi do nge ni ni na zi chan zhe che de ya nim do pa ri ge bu yi ne tu ni de bu jo ji
0: shang ge xie de ma ri zhe mi do 뚝지 나라니 갑주 제발께 디네 바디니 님도 잡이 있나 윤추다 근치들 야우세시
1: 녜체드시
0: 요 지니 숨 뭐야 따지 가시다 대대다
1: 장게 녜 바르게 되브게 Nye rang par kye deb kye?
0: Par kye shi wu khabchu di nyingi son zang Di nyi jibu yin na yagu chi yu shi
1: Yagu du Shu chen Nye rang tuan da shi chi ya yu
0: Shu da, ki chi khari yu ne khirgu du shi yu shi
1: 他在环球给弟弟三不对白给了阿家愿意吐出阿家愿意给让给两个菜肉切自己我们那三不同不说让给阿家愿意了哭个天母你不得这里面吧你也去做了哭个马车也可以呢让去做个好事多你也去做个让肉不起牛鱼自己 Tonto rang lu kukwa tengmu nyebu jebyi, shimu to rang feeling di tabi yo ma ri sigi. Nye cho cho ge rang rogu che rang so kyun chebyi, nye rang ge la kya zingu min to sigi. Nye shingi, nye cho cho ge nung chu ma ngu shio yo ri, yine din zhe chiri yu na. Rang ge cho cho lu kukwa tengmu nyebu jebyi na nung chu yo san chigi ri. Yine rang ge nye cho cho tia tuan che ya kari yina. Ma se rang ge a cha yu yin le la kya zingu riba. Yine nye cho cho lu din zhe che ya kari yina.
0: 제 시간에 장게 제시한테 드린 것도 뭐야? 급디디 페일은 중국시라 퍼지 또 좀 더 급디 표시 없이
1: 예예 셀러 러시 콜리 이브유
0: 디로데 장주죠 페일이네 카제시 오스트레일리아 주디 장주죠게 페일은 중국 같이 수매 장게 신세죠 봐 맞아 페일인디 레미 용게 로니스 칼레시라 겹지 신의 꿈이 팁 좀 없이 장가를 유배 지켜보는 안 쏟아 냠래 지금에 쓸려버다 Shang Chujoge, Kungsi Chido Buzin Kevin Slipshi. Tomje Mingube, Losul Dunyati, Nobchi, Hine Rang Chujol Nibu Yomashi. Ziyu, Shang Chujol Chundaka Zuyme Ranga Shin Sejbo. Shang Chujol Chundata Che Namcha Tinjichi, Lintu Shbea. Shang Chujoge Kungsi Buzin Kaya Yilabche, Kungu Shira Suyubshi. Tinjichi ya Kungsi Chido She, Yanu Susu Gertung Chido She A. Mune chena, nye rang chujol khata chinyu yu. Yine rang chujoge kyun yinke bintu. Ngu chido khari yidi chisigi. Kesi gabdi du, nye kankwa che me na, chungzhe di samchule geje, tante feli di yukima shi. Ge yue yin la kukob che ya di, mora mune nongkyu shira chigi. Tengwe miki la kwa yakya chinyu yu shi. Tante lamchum yu kye, kuzi chunga na jala owa ching, 等到 我们 结束之后，天文也不杀不的，可下起个意，马上能是解决我们的线索。现在让主角跟这边两个线索吧，看他顾客怎么打，国内老多不吃鸡了，农村有在，美国人有多不吃鸡，让许多也没得这了，顾客这边呢，用不着别啊。记住地图了，顾客这边呢，电视是过着。
2: 계속에랑 주절로 선바 좀 재미나. 마수식지. 페링로 삼수 등신.
0: 你呢？和你就着急。你让三七土鸡，你日子当不起来有嘛事？你呢？若不打个老些的，当不起来有事。车上只有，让个叔叔去找几度，我让你找的马车路上生病，让个阿虎哥追到，你让弟弟那边，做阿些东西。

0: 육수야, 비진전에 내 저디 신미에비나 나디 과 신디움도 차가로 안 좋지.
1: 도지, 김도 함께 대도와.
0: 왜, 군자 대다. 로미오다 줄리에 유와.
1: 야, 여러분 사랑 군자.
2: 예, 감사합니다.
1: 야, 샤디 대신다.
2: 예, 네, 마우드 잡.
1: 我呀，这是我。这是我，真不行不了。多少人抓手机？你要去干啥？你要去干啥？呀，来哒。呀，呀，去。哎，那是给你们做的呀。你们做的呀。呀，走。下班了。下班了。
0: 어야, 나랑도 서기서기지 디리니에 로미오다 줄리에 항사야지 저지지에이. 야, 디.
1: 오지.
0: 기랑도 서기서기지야.
1: 요.
0: 니 기랑도 시에스탕. 인다.
1: 요가. 나유.

0: 동호 님씨 비키블라
1: 제자 민초 제비슈도 디 인초 제베갈 메심스 코이체 동이 현 두민도
0: 이네게 드스민도
1: 가리에나
0: 카인스 네 피신라 미지게 나캄 제시 나팔로시에 캄 수지비
1: 디니에 게텔라 티루게 세브자미
0: 뭐지 제주게 세브리티 예루이 베티스
1: 진이 지마란다 감디라 민지 지이 장주골 타스 티루게 세모요
0: 카덴치 네비
1: 카덴치 네비

0: 로미오! 로미오! 로미오! 로미오! 로미오!
1: 어.
2: 유원이 간에 가발이지. 반드시 미나 모두 지 심바사. 기라니 교수인다.
1: 도쇼. 도쇼.
3: 감사. 진정하지. 저 교수 저 저.
4: 인천다면
2: 哎呀，那不行的。<笑><笑>

0: 비기 놀아. 비기 놀아. 비기.
1: 가르쳐서. 남편들 제가 갈도와.
0: 비기 어.
1: 시시. 가르쳐서.
0: 로종량. 染料不住是个 매배. 染料낭这些배 바왕디. 고수챙겨지도. 만게만한다. 고조침저챕디. 안저배사챵샤. 안저래 뉴스보니디. 랑하좀.
1: 시시. 나랑지 네가 상황챵비나. 게난니스티챵니마시.
0: 你还出个结果，他不的，让给没说出面，得来让两个字来对预备，过个三个月。
1: 谢谢，谢谢。让给俺哭不出来的。
0: 罗总理，让郎主丢不消，让给女的年纪的你爹姐，从郎丢你，出个啥个话语？
1: 谢谢，谢谢。这个罗拉，
0: 他的，他在哪屋的？
1: 看中的，你最起码也没忙里多。

0: 묘절은 글쎄. 너랑 조부 제 맛이야. 기체 책시에 책 맛이 너무 기분이 굴다.
1: 왜? 대다 이년 랑시야디. 랑샘라 땡츠 쇼는 삼쇼. 이내 생다 켜는 맛이라. 라유를 랑게 카티 쇼 맛이. 기체 카티 잡이나 중재 약식에 퉁마다.
0: 모두 쉬다.
1: 등은 로종 량다 라유. 코네체도 전 쇼치 뒤. 로종 량 미통 제 제베 맛이. 칠렉 준다 경고 요시. 이내 라유 공사 도담원의 시비나 급히 뛰기 라유라. 내가 가게 쇼 맛이. 라삼 돈다. 라유게 다 쇼르비야.
0: 저께서는 라유게 로종 량 님 접세. 더우나 나도 당도부터 희생할 수 있어야 돼. 라유시도 참 맛이.
1: 罗总两个连个卡起切鱼顶不起，我有那最多的血病了，看医生的光是光的切不起，直接讲的那最低起了嘛加压切度，三万切不起。一年我有那最低呢，罗总两个是最穷当地的，娘们今年给他们这些细节，娘们今年给来过那段了，提出消息，罗总两个过了娘们今年了，光是去西南给，有些光起病原理。 광신부 냠냠진 열 파조 드네 다 박샤치 규제샤
0: 미드고니 로고치 세초
1: 라유리 전다 유타 취시 가게 재매장 라고주스 요마시 마세 레고 취기 칼리님 부메베 미드 사마 군세나 주비 마세 로종량 칠시 워시 샤모토 빈조 라유게 호조 로종량기 카디 라주 워시 타마디 로종량 냐가디네 타닝츠 주비 라셔다 라유 낙도 옴도
0: 오네 낙세 중아
1: 로종량 콘도 스타 주지 타마디 중제 그제 주소 로종량 다 저와 유니 사마 카존 차미르 교니 큰 니야 유마시 제장 된다디 로종량 치고게 겐키 규지 라유르 게르타 지게브지니기 군에 돌아 대토브지 급두디 로종량 중제 할 좀에 단계 신세르 라셔다 로종량게 페일링다 老余坤子面皮儿呗，书生田园养俺也是这样。罗总两个建设双闸，老余面亲切，罗总两个强烈军员参谋，天天写主任。
0: 可是，
1: 让给现在书生了各片界，帮大余在书生老爸，让不上这边。罗总两个光是前面，国大的这芝麻人。
0: 老余给提出军队面子，帮大余在书正局了，日日写这份。杨哥，克拉先生从现在就忙呗。我那行是给，你让他可这三个呗，我那写么说？让他现在听这语呢？俺有意思嘛些？啊！师傅说，俺让学学名的，让他。 洋洋，这是俺老大，两百岁的寿命呢，一起是嘛事啊？洋洋哎，嘛事老。

0: 중국 토 랑발라다 암라게 베트 중국 두부 튼다 하리니 랑게 타 중국 민 두부 톤도 랑게 가니 페마토 딘즈치 랑싱 야고 유장 콘츠 수공 투고 시 은이 탄다 가로 마지 가니 이바 차샤니 니게 지카시 응아스네 랑시지 휴 타부도 랑 가니 딘즈 응아 톤 두고 민 두 랑 나와 기브 딘즈 샤무도 콘츠 랑 나와 땅 두게 아
1: 콘츠 콘츠 디제 마시
0: 판수 챙기 키즈가니즈야티 수수표준유산 오미야치도시다 장구부티제시야 로주부장 판수챙기 요크치 근지텔 전수칭마시라 군진나기디고유 피고유 승마시 타부도 판수챙기 장케제질스도 나양아스네미 통두유미도 팅응아랑가로선자 장팜니게 급통단년 레니 키우휘라 랑가니 갈신네 레니 수공칭규 나다케미도 이네랑디제체나 나두유미도와
2: 范书生给苏苏搞落了呀，要我看最清楚。一年让七面自己接，那我可等明度不？
0: 大人马学的，你也让老太阿妈些，可是大丈夫没吧？可是让我爷爷问给的阿妈些，
2: 我
0: 要我妹妹年初八要我们读什么写书？永啊，前年给是他们的新戏，让给这个娱乐过年的范书生真的用完的，可是让给这批呢，你也让同学去听的，是为从，他是让给这个政府有的。

0: 왜 쏘? 왕군이 저거 찍매 배. 전다수주의 아라니 로주장 자로디 도시에 배합선 되이베. 계속은 이 뒤에 있나? 노샤. 도티네 제 아기랑 좀 나클라세 되시. 클라즈 바치비네 치추스 유여가죠. 제자 샬루마스다. 무디게 되죠.
1: 苏哲，落地给哪了？你也让人切不得，上给俺切吧。这些给不都要吗？是，这些都是我些。CEO顾家的个了，俺爹他注意。上个苏州去读音吧，俺的支柱地去读音吧，跟我们在河里面俺去摸。范书哲，上给俺主播这个月呢，俺的合同没结束。魏松，这个月来给俺你户口转移速度，马上当天到那点就结束时。
0: 听我，我是。我他的老友的一千块多，现在俺俩过都有的，俺俩都不是天天，啥都不吃的。石伟松给多大的卡了？这些，俺先拿过我的是啦。
2: 你是魏松，萝卜都听这些，还里没羡慕死。
0: 시우송은 갑자기 쇼초. 이내 시우송게 린즈 유로종량 중미입니다. 세요 헌에디 줄린신 생활이나.
2: 긴이 조그니 갑자기 쇼자. 페이링도다 남미 등 유비야. 나 조그람디. 니 로종량 중무 페이링 샤비 마치. 칭아 랑칠 구지셔야디. 미모 로고자 셰브 성부지. 니 견아 니 로마 소용신 틀레디 데스 유비. 아.
0: 지금 유라. 기나가 니 일다도 남부디. 문에 진심 부인.
2: 石伟松给其他大费用那边两个人的情况是？你那个石伟松三十三年，爹娘去，其实他们就最难了。石伟松年纪让人拉不住呢，你是有了文章经验，其实俺这国家同大的香港人啥水平呢？你们这爹爹最马去？石伟松不会拿我钱也是。
0: 마세, 기란지 로마 대부로 미국 제이 미국 한게 킨세시.
2: 시외송 대대니, 아시아의 기준조, 네 이치 지급이야. 대한민국 라산주의 아유나.
0: 기준세야디, 준수조야 여주바. 이내 등재 최시마시, 기란 광부시다. 시외송과 등재 시비니, 라타단시마시, 오늘이. 지급이라, 너희 기란게 소중함시. 제니 기란께 외순 고급대인 이부터 맞은 개 고함은 누구?
2: 수정, 니 기란이라 로토시라 주의. 니 저든 저 라자, 나 동대인 시야 몇 차수. 다른 니 수 외순라 고급대인 저 큰미, 니 라리 시팅지 제조. 이는 아래 차이 있다.
0: 기란 소다.
2: 라게 가게 시험 아래라 가게 정 맞이. 수 외순다 다른 치.
0: 可对于你会预备加班的人给其过去多他的人也是为从营业和这些面单独多其实等到咱们之前呢俺们的名额嘛去不上去你给领域他的许多项目用马上俺一起有十五岁给他们突破出马去他在哪刘总理啊
2: 你三么天等个名字，让解释几个让家给也合理呢啊！这个付了，你也怕不起来领地，他的俺这农村小。

0: 문에 징스괴. 라 여기 같이 도 맵시. 용아. 젠더비아스. 야줘.
1: 난다요 마치. 로디브시.
0: 지겹로라.
1: 나리액티온스. 도스네 파이겹죠. 용아.
0: 고주시에 제비나 판수전다시 위초 유안동들로 갑투겹자. 유안동가 간에 가투미도. 나나스 고급되다 뒤지. 필리라. 갑티샤나.
1: 장근에서도 김내신죠. 나 좀 있으겠고야.
0: 마시. 필리미가 가시죠.
1: 흠. 나랑 좀이 니준 제마신 봐. 필리미 세베 니줄어. 자가 이치 시급이.
0: 마시. 디 지글로라. 다오나. 유안동 수수.
1: 콘트 증사 대제디에 유안동계 소카티 제국 유명띠 디네가 나주 개배강도 지던 교체

0: 지 용배 가시겠어
1: 반수진 언니 좀 됐어요
0: 용
1: 언니 좀 됐어요 가로 집에 출기 내국다 상무팅 지체도
0: 용아
1: 나 지마네 삼무컨주 덕매 언니 니 가로 양제 진리 지마네 주 지마 시초지 간다님도 다 지체도 언니 수지게 치시게 처먹요 영덕에
0: 영화죠
1: 이내 언니 전다 헨네 거주가
0: 응
1: 가로 정예 디주 지단 전 같이 이제 언니 전다 헨네 거주가

0: 진다 도수 제베 추로 튕거지 리주 튕베 거 추로다 님도 튕보다 육수 채와 뒤지 튕도 나러라 리주 부진 추로다 냠도 두주구유자 치소 유노다 벤저 조준러 뉴스 첨부 튕지 케시 리주 튕베기나 강보디 키주교 땡기지 야다미도 깨디 가르도 아
1: 日日天别地之探主给这不是度日日天别给一下俺是给我陪着的日日有个爹不赢了陪头马地给了俺是罗满主要看着日日有呀给我送着陪头马地
0: 这是的日日有些日小了呀的俺这电视的电价持续给你知道给了给了给我有那电作业要拖哪边一的银下学期的确了天不银呢年年彻底昂撒求知道你也可把那罗年的肉脚钱吧撒着娘去切不银现在俺做年个切不银呢牛肉脚都对明年蓝山一百用不着给了
1: 钱呢日日有餐巾俺做罗主
0: 用嘛的，实习的，能不的，能不的，我们去调查前面，我们打打不着，我准备用我三百三点的起个月嘛的。
1: 日日给农村的乐器，想给团建卡里亚托拿去过，能不的，我们打打哇，吹着啥西多去吧，要不年，要不点呢，年个里月头个里，现在点做轻松来了。

0: 모튜네 게나 총키를 가지기 넘시고드스러나
1: 조도 정면지 칸글로도 쇼기 티리니 별의둠베 치 니슈추 리사다와 투다 남지 닌가 팁시에치 채무 팁다 리무치 샬로 탈로노 규로 툴롱추 노창탕 창샤로 쿠도 롱보당 시쿠샤
0: 스마일행게 넘시고드 슈차르
2: Ledini, Chanum Toze, Gazumule, Mingadong Yingi, Changtan Gigup, Bejung Jung Sung Yup Kushi, Digar, Kungri Tingwe, Zinjung Dana Dozing, Totan Tzu, Namge Gazotar Changle, Digar, Miji Tone Chigayang, Sokja Mibe Tangdo Kuni Mahri, Changtan Gi Sushimito, Sokja Nazo, Jigar Yushing, Tone Chibatang, Rigu Bishing, 시드윈냠네기 소자기 겐함시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니 수제 다당 자외 소자 미지마 체제 시타 리기 봉유 최네 속도 체슈 시시 양 조 초비 사디오 크루드 캡징 갸중외리 미 시동아 동산기 토간 지단타 냥암 탕도 전에 지그유 장자단토 갸앙 치동망 부유 갸앙기 보통신 신치라 숙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카르부 인신 소고네 나지 파기 기슝기 보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흥기 초비 과제 디더부시가 디네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신치 로리도 두부네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모 녜차괴 뒤윤 나와 죽지 삼 임바타 주문실 경주 리자와 경주 기류 기재 지기 숨주 수왕의 승급유 로숨네 18 송두 경주 신의 날 숨바다 수부 징체라 미 닌 학잠타 기재 지기 숨기네 시계 발 승급유배 리기 봉부 최네 속도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니 슈삼지 浪过了点呢，强滩金边浪巴渡江芒不同之余，混着云朵熊浪滩米林湾砸当脱了，养那国姑娘砸死亡，养那偏居体力吃不消，再就十万，养那胖子我们是有，隔壁古北拉通瓦达国通的对不他。 Gabji, Bobby King Bay, Bao Sing, Zianwan, Womi, Ruwe, Banyam Sing. Gang La, Kutsu Dingle, Toya Kumsi Yu Jing, Kutsuwa Gangan, Gaparta, Kutsuwa Gang Nishusum Jula, Kutsi Shula, Gang Gali Gawang Yu. Gang La, Shogwa Chu Song, Chutuwa.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拉里亚日故一年三六百错也空气行于江给年代儿吉利松就言这个月吧他昆子着当样密色擦不起月体 云度如今年这个月别 昆州前面虚土江南人物是七个月彭九年江给追这个学习时昆州旅了下西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期 云电南边沃了乔子日，今日是就是俺咱们沟通的月。年个几位退休女秀有个有个，少家闲谈多呢。最近乔子日今日感觉咱们沟通不谈，中期今日我就咱们，年期今日是就咱们，刚期结束了乔子日，今日短着呢，给主牌沟通呗，现在还讲有个月。江口座地面在当托旁个游客，美国铁锅杀了地面，绿粗狼龙铁锅那不地，还将几车人搞完呢。推举邱新九，强在当托以江阳米酒窝即将灭别，帮不他你什么急？米日永远的绝呢？强在当年初年的恰因先别秘密隆冬的那样江错因为那些呢强在当年困住恰是电视游为极度点别轻细细困住第二一行第二擦龙穷他儿在当他十几度这一年切索一块儿盘密度块儿行月强当年设施前面托长来点别索价忙过让人说是从而旅行器推及矿产南洋米酒馆龙我吃东西秋季吃度可谓均他千米度信心器。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타체나 강저체네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긴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급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호윤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민비에쥐람톨와 신비에캐수야바 지조기초에 궁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궁탕 리군디레둔바인치 인달 니바도 디탕 딱제 치고 계시 차와 개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속이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고 강배 남기 쿠유라 인달 기군 치네 롱 쿠르도 치바 지비에 직체당 죽구라 장저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장저 균형 치바 쪼내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지구를 지켜 치바 미개기 최대나 통낭 치바 합치개바 로개고 장쇼캄 라베 충류 카나개고 로숨 연기 응원고급교 미배 잼치 유배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원고급교 꿀무치고 탁발투 갱군추 정군왕 규림용기 응원고급교바탕 권내 탄외 민급교구 让我们共送了数据柜让先你个片了地堂用途

0: 이다 이다
1: 야
0: 쇼 야 이다 디사 섭서 소자 법도 사용과 섭서치라 상호 섭서치라
1: 요
0: 저 순수해. 남고모야를 세실 쇼르베야. 근중원이 요아유. 아래. 차고지 묘가기 토제레게베 사상몽오시. 이는 뭐야 망차야 마시. 뭐야 망차비너. 서규야기 초기야. 작자야 우스당제 차고소시. 이당아주 총미디게게 락지메바 소소락바디제 뭐나 갈래시라요다. 니에체는 저라를 니에바베 개교토구기. 시슝으로 무이라지 랑가스에는 야고. 수치천라 지갈 티베. 수치천라.
2: 전쇠.
0: 수치천라. 감사. 갈래 하소마. 기라시다. 유미스 당랑아 나서 붙이가 용없이. 디 갑교 치슈 쳇다 케메. 더비안의 랑가디 팀을 실람치시. 계속 님을 지나 려와지 소토비너. 밤은 못 벗고라. 뭐저 터시.
3: 로망고디 게나라. 맞아 광포정저 서리소. 지름디네 마타바 대비. 탱웅의 삼로 등용매. 이내 뒤에는 롱마르게제 뉴스포드의 신의 학고죠. 랑가 소야디. 맞아 소소 된다르시야.
4: 예, 다르다.
5: 야고시스. 맞아 광포정저 미르 유브디. 로아 규르미기 닝더브디지. 장매심 나가 메시디. 인지 바우르다. 나랑 광포정저 로마 위부제데. 이균 가바요레스나 조디 심다 도와르토데요시 미카지 도와라 군도 당고 산데 긴제 당고네 신규 요마시 미카지 군도 균네 당도 요마시 나즈 미조네 미조 데 조와게제 데자 도스큐리스 보시 이네 레이션쇼기 지단데 직도다

0: 우지 가나서
1: 네 강바 쇼미도
2: 슈디 네 팀바 갈레도와 기게 좀아 땅아랑즈 개버자 토가저디 우천기
0: 빠라암라 키나니라게 니메워 기치우단자와 하장게 제부도 뒤즈니진한테웨 레기진이라 나르처도 학도자웨 파마니나주 제리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토나나 소주념토브나 뒤도도면가로 고수로 딱제나다 뒤즈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마 약슈디

0: 이내 레셔쇼게 근저 직도 제다디 국다제 우두 잡으시 니가 마시 닝싱 삼을 켄도 요 말라 니먼 간규 젠도 요 마시 나저 다와르 군도 당고 윈도 랑가 소야니 고투 우시 예세노 나라저 두스 라마 대체 디레 님도 레게
1: 이다 이다 이다 이다
2: 용아
3: 용시 수지라 페브지스 용인다
0: 书记成了书记成了书记成了既然别人来送在马南去可都两个宿舍家里那个陪下对我雷军书记咱们你这里两个宿舍听到的宁府你这咋话妥了过一下你现在了宁府中医咋么塞心情用了给这学校刚拉堂大妹妹没几个
3: 咱们那这里啷个说话是让庄村主任的我那英文队那书记成了主任啷个话给许多事情嘛的两个妹呢跟着妹吧退军两个孩儿团的有可能不去的我是准备咱们三家去查一打
2: 周有顺看着谢玉这个还对的当然呗给我书记成了想着喝了年婆们局乡的蒲英姐啷个说话当然有的
4: 언니 정구제 용비 바로 내가 담을 주고
3: 아차 바바 진짜 몰라 수지찬라 기란 게 나네 유다로
5: 수지찬라 랑건 와간 저 종주 종리 전에 참부 민도
6: 제시야
7: 내스톰
6: 제 참부도
0: 랑건 와 모두 종주 종리 제도다 모두 예시바 지야 요마시
5: 跟这一面半个心拿的月账满足给谢娃子就是俺做官方创作没准备几个古镇马前呢俺做错话叫了叫了主任要谢所当俺做官方创作别给了退休当的用民度
8: 他可是俺做的呢来全世界创作中间前的三不学的下换做学的来嘛的
9: 谢谢谢谢我来的谢谢妹妹妹俺参不有嘛是俊达妹妹干了
0: 刚不得，汤不得。叫全水。他叫人请求钱嘛的，啷个说的？叫人个军酒请求了。你钱哪得没多？
10: 是，全水，
0: 俺最该不要钱哦，谢我妈的。
10: 是，
0: 俺最该不要钱。全水，替人家过足钱，让给啷个随便买菜。终于跟完了，若不接你，装作两个要。

0: 这不对，哥，杨子，你那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杨子不对 이린 수요도 자기야부디 세상마 나주 서지 망조기 뒤기 메르모지 제 심슈디게 대지요시 머시 항상한테 요마시 이내 나주 서지 망조게 대피베 혼주상마 그로 전다지 이다
1: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2: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3: 이다 이다 이다
2: 이다 이다
3: 이다 이다
1: 이다 이다
4: 이다 이다 이다
1: 이다 이다 이다 이다
0: 丁阿祖说是一个真那些，好嘞，有没有最低些些，心里去干出的，都往个所行嘛是。
5: 好嘞，他去的真那搞不清也没个的这样，先说蛮不有争议不是。哈哈，得是的。那帕里的所有战友是呗？哈，帕里的所有没群居当前战友是的。既然是的，多要到说不说，这对头都地主着点要是，俺得问上个月去的帕里的超区的亲民度，假装是的。
1: 자, 저거 제도.
5: 좋아,
1: 좋지.

0: 터치 터치.
1: 아멜레도가 주저랑 신의 현재 고스다 주사 알로마디바 투사리 리체 심세 투친러 체체 체베 세컨드 쇼이메 다가 치미니

0: 叫泉水，累死。
1: 도스네 기나즈 로봇이 아.
0: 낭다 보고.
1: 저 흥수이 고주 비기 고주 비기.
0: 수이 주셔 레스.
1: 흥수이.
2: 보르셔다.
1: 예 유무소 치이.
0: 주셔 유무소 감사.
1: 드리 소비 저와 칸트다야 뜻이 니무소자. 나 줄랜 게 조디. 딤지 쉬어들다.
0: 다그라 아리. 뭐야 유무소. 네 계속 불러 소비 저와 다골 치우. 유시에 장가 내린 쉬어.
2: 영아.
0: 뭐야 디네야 쉬다.
1: 흥수이.
0: 아.
1: 칸다 디시 소스 소토브디 아버지. 나츠나네 소르투토니 라츠고 소자 오네 보비기
0: 어세 어부 요셜레스 아차
3: 여보이다
0: 어부쇼이다
2: 어세
3: 테스트리 테스트리 흥쉐 흥쉐
0: 어세 티켓 골라 도스쇼이다
3: 흥쉐 상사지디 제카오스토와
0: 나스 소비라와디 쿠교도 수요리 이네 코마디 센서야르 균촌의 식민도 이가르 유미스 로보체자 나랄레 롭시도 유무소, 권주소, 디리, 흥하이 소비자와 문 수카주 담부지 당토, 니 소비자와로 만족신 얘기 셔리기 유무소 야수승이 키란수가 이시 제매너 니 가게 세통마지 대외자 키란수 이시 톱사 소비자와기 차샤드 줌니 나 셔리 지주고 매부채 年节不是生日秋季月不得现状，请求你爹爹查下的台北大土皮个衣。
4: 哦，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杨先生。
0: 听我，书记上来你们多，官方从事呢看车队，你也换了跟着学女，人家请个嘞，江苏家请个嘞是哪位？书记上来讲啊，任务几大太阳明我们啦，确定几大是讲明星不是？
5: 看意思呢，江人信定设备部队员在一万元买的送的，同到前岸啊，设置个恰恰全部准备图要买的送的。
6: 杨先生，杨先生。
0: 没事，我走的宽马的身体设备绕啊的，你那宽马的身上没事，吃的大吃个，你还叫我啥么事务员？我做了特批面试，这个说我去去，羡慕到尿不湿满脚清明多，我做亚文味道是的，全当也没多。
6: 新啥子要的？要买不中国买些。
5: 书记成了，给咱写的。我从矿马的生钱不钱，下芒果，半山下大爷，日月这么的人脉。矿马的生，地主牛牛的，现在要不，阿巴多，区别最拉索北京的，说的不要买些。衡水，速度运气是不错起了。
3: 地火了，俺到书记成了，给你给说别让我进大我去比。 비기 범위 락셉지게 디스니 민러 기캄소비스기 다들 소비 레리다 딥조 레리 상매 민타그더기
6: 장가스야 락제민디디 민러 또 하이메스기도에
0: 라
3: 페시주도 이비유
0: 고세 급해줄라 또 하이메스 민디 전다지였다 겐차라가 우주나뉴
6: 텁시다지 보모디 대권의 다그마지메
0: 장투다 소지탄능아타 소지냠능아냐 겐니 소지냠 오네 자스문도가
7: 陆天海妹，让新来来他接送我。没衡水，让爹看起也。我你请俺让三个用的。咱都还没一百，你让他女女是多啊？这。梅花鹿小猪哈，我那让是啊，刚开够了。啊，俺俩让干啥子呗？
2: 我们阿不是多啊，岁数多，谈得开邻居的。哈哈，大姐些，
7: 你我这些，莫让邻居先的，见到邻居唱歌跑不得。啊，你这连着了。今天我女杨姐，听到天气不下雨。嗯。好，三当当啊，让恒海设备看了，连续吃过三去。嗯嗯。唱片我那没等没多哎，还没，听这句，俺做设备上话的，俺做官方创作满座场面，我啥节可立刻立给不叫人。
8: 搿地段呢，衡水个工作，所指的，俺做你们多个人了，我有卡最穷呢，你们多个人是勿是？
1: 是，当然是。加上盐城那批都有些不能行，让了车间卡里有呢，多加些些。
8: 你
1: 那再讨那家表姐姐，还望想个忙做了，别去吃苦个穷逼呢，你顶着吃得起。
8: 呀，晓得，泉水，对的。
1: 阿妈，
8: 嗯，
1: 你吃点。
8: 嗯嗯。
1: 是不是都？阿妈。 규리고 씨 아무랑가 수입에 쓰바 사야마 주 시부시도
4: 저랑래 산 수입다 나 규리고 사야마 주
5: 됐어시 천세 잠베드 랑가 수 알고 코디 치라 로부치니에 세메 봐
4: 아마 주저 치라 아차 주션 여다
5: 대쇼게 다 씨브리 천세 민스니에디 내주유메르다우시다
1: 아마 예신스 탄다 툴리미도
5: 아네 흥쉐
0: 아
5: 다 유쇼 클라사가 쇼다
0: 어 용아
5: 다 요수 쇼다 치
0: 아마
5: 응
0: 예슈쉐미다
5: 응
0: 아주 중재 마디안 아무랑가 구주주고 비주등미도 로준주 청마제
1: 시
5: 아 시 니 로준주 청마다 昨日的 加拉比기 게 침부 십지교비 마시니에르 체주
0: 주저
1: 오
0: 아자 주샹 오네가 레요지 소스 주고게 보고대 동도지간 레어차가 좋으러 봐 단대 뒤로 다도 진예 주고 얼다
1: 지스 니신스 단다 랑가소와 세부모도 미도 랑가소에 사소 되네 세쇼시 장다 유에신 참도 가오시도 와
0: 아 말이 니에 저랑 걸 세유다 야 니에 둔다 재유게
1: 그제 쇼소
0: 아세 가르치유 나 진짜 스타야 가르도
1: 요수유다
5: 직시유다 제
0: 니에 유에신러 카사미 뭐란게 나 가비였어
4: 더비압시
0: 여부시
5: 흥쇠 지이브리다 나 주셔리기 포켜오스 와드제시고리
1: 닥다시 중부
0: 야니
1: 잘롭좀 그제유아 저거 도교 단조르다.
4: 나에 니자 딘제지 제샤.
1: 딘제.
5: 더쉐. 팅원 진제나 이제 앙탕 분이고시. 토진 노림 숨발레면서 장제 거시라 신샤.
0: 더쉐. 티샤란 더뒤 세만에 베스로 시기도 와. 미 갭시 기브르 코중에. 예 칼은 이제 섬망당 마시. 이차 니에미 갑시게 보호주 나즈레 산은 다부도 지게게이 신예요마리스기 다들 신윤제디 저시 되미디 오네 메부 담배 김주나브라리스기 아자자 롭종 테러 니 균스케메 장제 앙주베나 유나 토교련야라 낭다 요마리 지게 주부디 이노 룽마리스도와 니체나 란스네 챵부디리 케오마리 롭종 흘르시 시시 제마 랍지치 모 수소노 니에 롭유제로 쳬오 나비시모모스윤아 개요마리 니에소비라와르 딕세소가쇼 뭐아
5: 라니 흥쉐
0: 아래 니에 딘제승메다 더쉐랑아 이시유 딘데 이즈룽구리
1: 시 롭쇼야 오시라
4: 주저기라니 롯헤브지 니에 켄조 롯방르 주우마시
0: 오야 뚜다 넘규 오 딘제시고지 아마 롯헤브지 더쉐 제마 딘데가 주나기 신윤젠 체어르다 아니 단디 킬랩시리 주저 총수구지 손사 제마딘데 망소러 샴디 오슈리 나즈나 직도다 제마딘데 소와 야르야 주르다 스바디다 직부지 너시겜니 샤다다 쇼르다 이다 두시 주저 롤리사 나즈 숨쉬어 체도 샤다신다 이다 아마
5: 테지 아라 녜녜르 카칸토미다 但天子全部掐着，藏着阿妹，偏是给偷米多。你年轻人最来还是钱币呢，阿妹家表钱巧。看意思呢，天子看着你呢，也会钱偷人。
0: 你的阿妈讲讲。

0: 심플라. 어그 뇽라 좀 피해 되다. 갈증도 해. 민망 못 해도. 저가지게 민나. 눈이 디기다 된 바시리. 인다 쇼가 생무 심부서 주유. 돈도 좋아 심비. 차 스무 통야여리.
1: 이 미마치 총가 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베춘기 튕기다 니르경 샥두 소기 진위 직도 되비에 숨 직도 되비에 내유식 인비에 매균 퇴라부유
0: 아 대작의 미미징에 지시유다
1: 기지 시다 통수 니버라 주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자다 통치제기 문소 봉도 통수 니베 계지가 로기 귀람 기르기 테니 소신도 개가 대작의 미미베 경에 마부유 마세 자작의 내주 튕시 중제 승유의 대바 튕시
0: nghe đi nè, sao mà xịt sao đang chả xịt thua zậy, yêu linh đẹp mi đâu, mà sẽ đi chim bông mi đâu, mi giống sao vậy, chả mà chơi thua kia à?
1: Mi giống chung thì thua suy đi mi cơ, kia chỉ thấp sang nang đồ nôm xí giu lăng ba, thiên trạch mang bộ lô yêu ba xí thà, kia chỉ chim thua, yến thua chưa biết đồ nôm xí giu lăng ba, chỉ cái chuyện xí đam khăng yêu ba chim thua, kia chỉ ba cái chung là xí chung ní chỉ cái gia thằng ngấp chú ý TNT cái ba cái gì, thiên trạch mang bộ xí đồ thằng xong. Ngansu pyuse sakana, nyinga tinte chewa la. Nye namse juti che guba li, jiso kache du tene jungmi ru. Me gyun goksun cheba la, jiso yung nyamdu shukni, me zun deja ki du shi sabdu tong. Nui zi nguyen go tan chungdu tongwe, zenu kongdu chuba che si, si ne mambarwa nui zi mipo pa che tu.

0: 조기 선포야 이거도
1: 해매 탭시 신다 여러분
2: 여마시
1: 문에 뒤에 제는 중국 선포다
0: 제자 깔래 다그럽게 배드 동세 신수
1: 해매 두시 장롭신 놈 선사 예라디소 근지 휴제 탭시 딜의 양 유매 삼르스 놓다 나 저 로고 치로
2: 흥쇠 수세네 차리 탭시 제여 맞다

0: 엄마, 집 뒤쪽에 네 윤배.
1: 걔나니 다들 내 로리 송아.
0: 알레. 더쉐 랍자자 중식이. 나 로마 대사 수과치미. 집 차샤. 더 더가 네가 줘. 교시.
1: 개이 감급 중 어초. 균돔 감야드 니 쉬여시. 좀 미치이면도. 응제 뒤주 뒤게. 균돔 감야드 니 쉬여시. 이니 감 추추지고. 균돔 감야여시. 탄도 퇴느니. 체가 배드 놓으샤. 탄도 디게유.
2: 엄마, 내 주식 내라줘. 내 야.
1: 긴주이 견제라. 나를 피스. 더쉐. 산루지 묘기 안가베나네. 탄다 안갸탄베 날 사샤 숨기. 지르테도 익제 유엽자. 장장제 탄도 교조 봐 숨고도 와.
0: 엄마. 답과 가창 토부당 토니 고바요레. 겐파 마그 주스르 봐. 더쉐. 니차 랍차 싱가레 카산 장제 교르 치미인지리
1: 랑주저 전술 되다 짐줄레 제 중제 상매 저와 요마리 삼브리 다시 나 아무 손자 미즈데 녜베드 요규고 추네 카케 삼브민도 이네 탄다 전술 총제 주리 차제 랑가스 나 둘레 상미 버기기 차 총소아 랑주저 흥수를 되다 탄다 랑게 세고 주숨 차자 랑주족의 가리 겹제 제구여 봐. 랑주족의 무디게 기제 소수 기비체 대숭에. 가리 치두래. 아. 니네 지야 가리. 인다 시간에 착지 진진겨. 딕신 신의 아시 이거 여 마리라. 무소네 예전에 내 누구 여 마리. 상무 랑 치두르다. 랑지 마 라브 치 모치. 롭좀 야고 치니. 미딩 내 민도 참을 마 제는 성부 여지.
0: 다치샤, 엄마, 시어머니. 다치샤. 더쉐 이규여 담무조사 댄데기부 여머니, 是吧? 도스치. 야, 더쉐. 장가 엄마 넘 주시던다. 제마는 롭중 여우치 이규여 담이 장제 톱시랍치인일. 이규사 댄데 是吧? 听起你给 계속 말다

0: Besasha, sawne chudun yogi. Chumi dedu.
1: Kidedo, nyeshe taradwa.
2: Kajigere. Chudun yogi, chudun yogi. Sawne chudun yogi. Deda chudun yogi.
1: Jisha, ta kajigere.
2: Besas,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1: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3: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çöçe 이네 아담게 가시그리
0: 오 샘팔라 감사
4: 감사 고셔레라
0: 고무소 기랑고 유린스
4: 기능 마르시다
0: 도체다 샘팔라 기랑 태원의 페브리스기
4: 예, 나 태원 미이. 이내년 매부 생일이지.
0: 알레.
4: 진달린라게 키랑 생일이 송기.
0: 아제. 나 생일이. 샘팔라. 키랑게 딘저 송자 예식 체취. 루판세아디. 중국 용러 머신에 뉴뉴시라지. 이내 생일 나러 망타 취르다.
4: 시베.
0: 제.
4: 티안니 코브 탐부이.
0: 니 키랑 어찌 돌도 쉬쳐. 나서 생일러 루침부 시여리. 판란 레이 중지. 기랑 주입한디 앙탕고동아 제자 기랑원의 서리미르다
4: 시자 제자가 드리디엔 용제 지네 콩마디싱기 총례린단 독십차이라 니네 연재가 주다 규비테제 반상기 니니딘제 투야도에 따고 삼치
0: 알레 기랑 토드디제 쉐브리 도스나 샘팔라 제러 기랑러 투수 유베거 니 기랑가 주 총소 따고 치쇼 디네 나즈 총수 연구 오유 사세비나 규르 테테요리 디네 키랑게 규비시 테니 신타르 봐
4: 영아 진달레라 키싱운네 나즈 규자니 제 미규 테토비나 니게 르기 심드이 주브지 진달레라 데리 나즈 냠네 치아 카레스나 조디 팅윈 진달린라 다낭도 망고지 두스 육샤고 키치 나즈 니엘 멍위 단사데 추라야미도 튼다디 알아내 겐시라이
0: 기란디 저 못송다 오링락 튼다 니 튼다다 케메 케세 현나즈 공세 나즈 코마디 신신류는 니엘 콘세 송마리 짐부메바 제네가 되비유 더케 제바 증이
4: 아 딘데크 봐 니즈 디니 로가즈 봐 니엔원에 셴네 진다 레라다 냠네 친드시라도 땡원 진다 닌라게 키나즈 코마디 시 하완샬 게자 요르송게 상하다 제잔레 키나즈 디네 팅게 유자 제장아 로마디아 케미도 시발라
0: 기랑게 킹음이도 코마디 생기 소비자와디 나 죽어옵니다 띵아서 셔리기 유무빈드스 심뉴드음시리 머싱아서 겨부이 이내 나서 해주 가레스너 나서 퉁지시라 유라 마세 라자싱의 샤다지
4: 나 기랑 이지유 다오지 능수라 나서 공시 코마디 생카지 유주치이 대리니에 좋아라 민따다 노미에 쇼시
0: 젠더비야 레스 샘팔라 네 차가 알아 섭제 결혼 가격이
4: 레스
0: 하나서 염려 줘봐 염쇼 레스입니다
5: 더쉬 드링에 랑게 다지 라러 드리 이교디 치시미 디야이 디나러 망고스라 노샤 운에샤 노고야 미도 두다디 베샤샨 치시디 녀로젠 소듀 켄조 세세딘디 럽차비보 치시디 난게 엘 봉세스 워시
6: 德水你先明个月谈到还是些说你捧车你家人还是些不是罗不真说对心肯定没多你给了你三句的这些
5: 哟你

0: 조고. 어, 근데도 디리디 총어 도중에.
1: 뭐 도죠?
0: 겸은 하나 갔으래.
1: 광계야리.
0: 아. 아. 디 광로 광가 말베.
1: 자매 계좌 중에 디네 자야민도.
0: 용아. 쟤는 이 비게 계시가 줘.
2: 용아. 간지슈교. 케나저 디주 라중에. 겸은 칸 갔으래.
3: 겸은 칸 광계시.
0: 조고. 양의 디주 망고 총어 도시야.
4: 지.
0: 나 사무고.
4: 겸아 광계.
0: 광계.
4: 어.
0: 교교 광가 말베.
2: 지 루고도 광파비베 팅회 광마 마르베
0: 드린 상매 광발 제송기 도시 광캐스제 주신의 용도에
4: 종매 개마 검게이
0: 유신 유신 제시베 근저도 상매 검게 제스도에
2: 시기
0: 루고도 광발야 가르체비나
2: 야면은 신달 직다가저
0: 직부리 코스 주도 제사자 도시 니 로조 광차 도스 마레 로조 月仙,
2: 아,
0: 老天护孙呢, 管你不得吧?
2: 这, 别给这,
0: 哟, 那么这么巧, 你也吃个辛苦。 哦, 阿姐, 老天爹一杯。
5: 爹没得。
0: 哦, 那你地处连个用笔。
5: 地处哎, 地处仓门阿擦死, 但没, 装也没。
0: 没想到个阿松哎。
5: 哦, 仓门阿死, 你咋这儿借钱呢? 推出出来让人想。
0: 陪米住个, 跟着都, 去着去呗。
2: 추스케메 이내가 라니 카고 제친이 야우도 도스치 니에 추가치 장 청자친 갸체 과토지
0: 니네 추가 토유
2: 가지 슈교 키나서 디조 정야 유나
3: 오 메메
6: 예시 에지 미 추가 문을 안 해도
2: 진짜 장체 보여줘 봐 有什么特么情啊?
6: 我们那有人特么情啊月仙让大横竖我们那有么情啊请大姐们大家一下你这个吧现在的有些梅花豆呢既然你也恐怕得心脏姐我们也穿不着钱的心脏的吧你这么是的怎么是最刚才有什么来了不还有这我这我来你你来追个下个主给用啊找找找这个找的老师这个必须你别啊别喝醉了别喝醉了
0: 我不就是啊嘞要不就是见过的不过三百搞不清晰你要是不要打谁个皮秀你要是不是是钱呢钱不吃了呗喂不是接车了卡着那个皮吧你要不就是你家做这种事况在店不去你们都是啊嘞现在给我们是个用品然后才用个用安于什么的话啊是谁能还用我是狂马的生意让我的素面送还有这个白的年长的拦截 당가 가르쳐 보면 하고 오면도 심지어 심지도 와라
6: 미다 내주 자만자 제 세입치지 자아 총재 샤다 소세디걸 직도였다 님지 광재 당사 흉내 마시 자아 삼루스도다 개시 자월 장가 가르쳐놓은 소구제 뒤내 쇼르모토비이나 덥시 신다 당시 쇼니니 꼴제 조톱치고 말이야 총기업도 내부 중도 지어오시
0: 라지
6: 우투제 인그 말다
0: 계란에 탄다 꼴째 조그를 쓴대
6: 어
0: 할래 괜찮아 쟤는 여기 고수였어 깡고 쇼유배 나치 하나다 지스만 유승배
6: 특히 삼 호수배
0: 계란에 탄다가 꼬글을 쓴구도
6: 디미야 고자다가 샤유
0: 레스 괜찮아 토체나 나랍사 주비
6: 이리 동라
0: 레스

토르 충제 그 메스엔 댄자 챙그 지 렘규그 총간 아 토르 충제 그를 즈그 메스엔 댄자라 토나 시그 타만 테미쇼라 메 피저 시미쇼 니 소타르 쮸람 타 댄자 튕그 시브린 네사라 인조 시그 시 기즈이 메균 총세 칸점 렘브 다다 아 메스엔 뜻된 양차 기진 세용의 일에 되미데 니지오 양타바타 용유로 고름 대부지 이번에 칸점타 장급시고 숨 메즈엔 제고타 소다르 지세 조사라 인초 세고시 계시 매년 총세 양타베고데 지세 피조세데 된장 긴송용시고

0: 다 두서 겨고 마지. 니만 가셔지네 다 하리.
1: 니 셴시네. 양년 두서 겨봐 용고.
0: 아. 장 셴중에 털러스 저번 님 십차자. 나 오면 더 쉬어 주면 줘. 저도 겨었으나. 라주 그도 온 거.
1: 자는 아 돈이 제 되네 자.
0: 드라 마시. 아주 어디 유부대도 자래는 가서 기기 오네이. 이네 자게라 주제 참 있는 양 아주 고 내가 말해. 유 가서 용 말해.
1: 근데 안 남아린다. 안 남아리면이나. 배때 돼요, 씨.
0: 가서 오래. 내가 안 좀 먹으기다. 저쪽에 좀 남아리는데 왜?
1: 나 안 좀 먹으시다면다. 자, 아마 계시시다. 아마 보고 라는 이제 꼭 저들이 게요, 말이.
0: 아, 따라할 거 됐을 거래. 됐죠, 좋아.

0: 다시.
1: 어.
0: 영희랑게 마가비베.
1: 다디 컨트레스라 그래. 가보유. 이네 제동리면도. 내 심난 미신다유.
0: 항라즈바.
1: 맞지?
0: 다케린쇼.
1: 뭐네 맞지?
0: 전년한 제아주 계속 강부대 민小姐 강변나라 나다 항라니가 유나 장근년 아기부도 항라기부도
1: 저자 관심은 집행 외부지 년년

0: 이내가 나다가 연애다. 라님도 좋으니.
1: 가 좋으시.
0: 우람무실 로지.
1: 우람무실 로지. 아, 잡대 갸르스 제브지베아.
0: 피엘레스 나하고지.
1: 아, 너스코아.

0: 자부.
1: 어.
0: 좀 더 참아 숨에.
1: 참아 숨. 다들 저 참아 감자. 두지시라미도. 루티도 더 빨리 했다.
2: 니안 도경리. 나 파고네. 더 재미도 시시. 다야 호시오시아. 란토야미도와.
3: 랑게 니안라 승구제 기시에브디게 구두. 문에 괜찮지도 와.
2: 수승구시도. 알소소 삼등유. 나란수 레가 체시다. 구리미유자. 디시자락 다시 우리. 다야 호시오시아. 제 삼줄로스.
3: 자부.
1: 어.
3: 니란 찍을 거야. 니에 터져 뒤니게. 찍니. 탐진의 인수제. 강의 가채네. 사진 학상 문고 삼지 되고 요지. 양 신다디. 동해 장창. 자산 가채네. 레뉴얼 찍니 찍지. 찍니. 아무리 보고 네 세배 소리 열다. 양 신다디. 두 세배 소리. 니모 가. 돈려지디기. 강한 예치라 미탕하지 지혜미도.
2: 두 세대 란탕탕이 배 소리도. 니 다리시 락지기. 자탕 소리. 소소 유제키 제 인생 부두에.
3: 하. 르지 세야디. 니 다리시 장굴다. 라디디.

파로지 사와잠두나 차디차게 급집시 봉부 사워주니 학삼 쇠주주리 아메 겹투우리 나네두 아메 아메 주체부터 직제는 아주 난리에두 차사유기리

0: 기니 론장 다녀이베 잔동 아무도 가 샤무도는 녀석제 동고 아지 알아도 놈아도 샘나게 시에 도움도야 흥라 나도 주다 샤시는 신의 갸리 깊도 봐
1: 갸리 소힘이 봐
0: 미두자데
2: 두사스 가스래 나다 시인다
0: 나 우란토야 잔거기
2: 어째 잔섬지들이 왜 그 잔섬지를 마도 나섬지를 매다
0: 다 오늘아 소가비에
2: 황랄
1: 예 나래 섬지들이 매다 게스트 수행 마시 나 탄도 우라모치기 우시 루미 매자 디즈텐르 삼단도 미도

0: 디앙조 코든 야후치에 요리 이네 증용바다 기장 증기디 저에 샤시오리 가레스 진노부시라 요리 만즈 증기디니 미 극기능 수육삼나 가레시라 요리 인지 루센 수제 수 고고당도 보고 오리
1: 주문! 니야로 쓰세요
2: 주문아 링가 등 아재난다 나 시름이 유마 송상 먹들 장사 토부유
1: 주문! 드레 니에시고
3: 도저히 왜 하도 단들론들이 지시야 저유리 마시네 루센 근데 수니인 바 쟁기세야디 기란수의 고고를 추쳐줘요 삼주구에 쟁기가 내 요미 신기배
1: 신매 이네 노주셔니에디 나 송상 나를 아게 곧 숨도 없이기니 내 캐릭터 곧 연휴 배시고 나를 아게 숨도 없이기니 소셔네 겸해
3: 가릴 소셔네스 괜찮아 돈도를 안지 러드리지 못이시다
0: 아 혼자로 친시를 봐 누지매 아자르디 쇼디 시시다 쇼피지치 기디 조롱치워리 조롱디 기블로디 추치키워리 추딕도 아크데시
3: 즈우르마
0: 징근용바디 출시다 쇼주리 디귤은 미망부디 으스고마리 기디에 가스수 미드게 가슴럽게 러겜네 가사티 타고 따당보다 람상타 고치 징디 가상월 태우리 만주의 인지 라바 메사컵 디에체 만주의 다마틴 규어 말이라 돕제스 규어 말이 디외 개친당 인 말다 징근용바고 뇨베마도 구부 말다 그리와 주작하실 사니 미치면 농두부요리 갈세나 미망부샤비나 쟁기 용서 칭마리 갈세 랭겐 지부송자 인지 독선치도

0: 대대 혈미 입치기 지금 해적 혈이나
1: 야 디 룩시리다 라보다 동도 주비는 캬비마디알 편도역리 쟁기 리와주산에 지무시부디 카피나 만조 룩리 삼체 사가용리 도와주다
2: 쇼카
1: 응
2: 나랑 좀 다시 하지 나라고 시작하다
1: 야 흉말다 만조 주비게 민다스에디 틈즈비에 치소다 개어말 숨기 틈즈비에 치소로 락지지는 흉르베 흉말다
2: 센나 살아 라고 시작한 바 하러래
1: 아지
2: 개지 도와주지
1: 지 리아멍 차수 아 루지 도와서 고베
2: 승민 교다 네 조지 하소래
1: 아지 인간 스년디 우니에 소스 루센 체르 조지 쟁기 뇽베 사줄 수 여러베
2: 드디어 시어가 여러베 아 가까이지 마시에 보네 소송 회시 보험이 몇 소식
1: 고도세디 상기 신유배 아
2: 고도에 고도 도비나 되시 드니 쇼르베
1: 상기 작자 시기배 아 아저저저저
2: 니 세다 노스괴
1: 지지지스 안소 코좀지나 사지 탑조스다 안주 도스 지지지지 칠로 갑디 자오 말이 말이 안주 도스 지지지 진기 갑디 자오지
2: 용아 킨삼류 고도 도부도 나삼류 고도 도메 니 니가다 지부지부 킨삼류 고도 토디게 힘도 되시 용도에
1: 예. 재미있었습니다.

0: 지금 왔어.
1: 니즈 가르도.
0: 개미도 사수와 같이 했어. 사진에 조치 좀 해줘.
2: 나가 대면서.
3: 제근이샤. 제근이샤. 제근이샤.
4: 이가 사수입니다.
3: 제근이샤. 제근이샤. 제근이샤. 제근이샤.
4: 이가 대시만 유다. 무슨 대비 제근이도.
3: 제근이샤. 제근이샤.
4: 이가
3: 제근이샤.
4: 제근이샤.
2: 무슨 소리도. 지금 가봐도.
4: 나 세워 말이니가 제근이도.

0: 但是你这些我妈是你俺俩的所见不咋想但想是你这些人骗到我妈是你俺给俺几百岁度这个尿不得所见不得三个我那这个同学同学跟这些多三叔叔叫他学习塞不了多么久 로마 교훈은 시 말할 수 없듯이 해줘
1: 다시 내 하고 중에 다 같이 그지 쟁기승인디 밀어 소재와 용도 잡지게 그지 라고바도 쟁기뇨 바텐즈 그래도 미징 바소게 그지 더비야제 니 안개산 깨버지 마도 상소 쇼사요지
0: 주비 장게 조치 대로
2: 我的爹爹你儿子多心意啥个用过这边用吧你说天去真的用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경매.
3: 어.
2: 경매들은 문도 이내 또 생이 중문도.
3: 얼리. 제나 소베 르즈든 나스등두게. 아.
2: 어. 문도 등문도.
3: 얼리.
2: 이내 막도 없으기. 신단당담도 돼.
3: 얼리. 얼리.
0: 암치라. 당고니야 니 쇼베지로 생각하러 접수
2: 뭐 접수해?
0: 접수
2: 안 나와보죠
0: 생각하러 접수
3: 디데이나 니 다시 지어 그리고 와 가정시야 이리 와 가정시 가정다 가정시
2: 아
3: 아 됐어 어이 어 미부 감치기 누구야
2: 감치기
3: 교수들이 니가 재밌는데 시장 난다 이 말해. 뒤고는 참을 겹치면.
2: 어, 증거부터 고네 참을 겹시야. 이내 남자 시제 참에 소시였소.
3: 제나 벌써 다 제시오래.
2: 다시 제시오래.
3: 어래. 기시 니시나 고나 참을 겹 소고시오 맵시. 시나 남자랑 다나 주는 게비나 디 참을 겹에 세 말다.
0: 디 암질라. 증거면 그 제사프리.
3: 순바, 그제 전에 정규용배 소접사업으로 봐. 딜에 섭지에는 가요리. 응. 모두 다 제시오리.
0: 암칠라, 도전아. 클리피고.

0: 조심. 뭐야? 루딩이 아. 지구지게 상급 보위 체제디 캠베체로. 통침시 다는 게 마세가 조강아 나제. 내주디 강교 유비체니 미망보 산 미비데. 지금 여보다 상도 현지가 사진인도 롭좀 체제 우승기.
1: 전주가 구자나 봐. 토잖아 쇼이. 네 역시 다 채도면서 제마 대회 배선 지기.
0: 전기 용바다 탑진체 레로 개베 내주디 규림 십대 현지 그베.
1: 영아. 네면 니가서유. 레니가 니 양아. 네밤니게 나 민드다야 김세 가래서너. 군이가 와르. 사진군시 바위 시시 군지치야다. 탄데 소화기 개도야 돼. 레라면 현주야 체도리. 밤니가 와르. 강에 흔제 체네. 시교 마신이시다. 눈 좀 돈이 서로 생 섬고리. 견주가 십전에 주시에 수고를 봐. 된된 로판 좀더 하부지. 가이스너. 네, 전수임도. 갑자기 진근 옆에 처명도. 네를 봐 동자 차수. 이네 로보도. 럽지도지 마주 쇼체죠. 제 송회양아. 니가 진근 옆에 쇼리운도. 난 심도 그 속이. 네, 로스 대표가 하네. 심은도 쉬비. 제 송황가 양. 마시아 가래 송이. 네, 황러. 我去让给罗定居民给统治不起水平。这两年住小了，家里这个配套别接了，整个的团山田不多，接了，入门差个多个，估计没有罗定村这个活三不四个。前三年上吧，俺做了品种在毛竹小个干了年节，第二个月就闹大，买马个地多，什么了，电报两百亿呢，第二个码头不，要么很神秘。
2: 当然。
0: Kirani la twashin da yue.
3: Di.
4: Sina be.
0: Ale, drisji. Ludu chengmi la cixin ni xie ju da.
4: Mai.
0: Ludu chengmi, ludu nian an ge tab zhuo shi. Tu yun le ge da cuo bei chui la, ludu nian an zhen de luo zhu mang bu qie yao shi. Qie zang cixin ni xie ju da. Ya, da xue shi.
1: Zhi, ran ge jixue da.
3: 陆军成名，让给俺做最近女婿的。
5: 我那些呢，看着小妹妹，你写不写么说？可是他哩，陆军人还没呢。底下年年的，俺应急哩。前三年也是人。陆队人安的也属于
1: 成名，你俩听我说些么叫啊？也是的，冷嘛是，今年钱还不起是不？
5: 前头俺新大爷写没，我对陆队人安了六种声音，
1: 偏最六种小的。
5: 哦，俺是黄旭编的。
0: 哦，是的。
5: 天中俺做肉不切呢，六种六里他们娘阿伯拍的，六地特皮大肉。其实特别买呢，你有说。
1: 顶这事哩，谈到俺做，俺们努力买哪点鱼，俺们不送出下，俺做许多新鲜的做，人面前或者人脸肉过上去，一年退货差不多，脸开不进门多，现在。听说肉不切切，陆军个陆队开始是太土了，想上去。
5: 对对对，你也谈了是有，
0: 所以过来，这个一过来，
5: 这个一过来。
6: 哦，弟，你不忙要是，你怕罗杰猜过，你说呢？你给俺用。
1: 陆队，也是你的。
6: 哦，开心嘛是。
1: 很久啊。
6: 哎呀，
0: 你们是给俺请过。
6: 哎呀。
1: 他这许多幸运钱个。把俺兄弟俺这个对不起，俺做弥补上过东阳的，看最后咋打倒了，下边前几天俺做丢了两块银的，许多幸运钱出，把俺兄弟的人都带，俺做六种钱回，傻瓜多，难说咋打钱包，许多幸运钱出，说说日后能不赚不他，人你也该当的，咋打倒谁下不打， 탄다 죽준 씨하고 담제디

0: 문조 차고리.
1: 뜨다. 디링한 시림 유막에 장기 세질로 로춘 제빈다. 네 더저저 나이다 어르신이 용비 니안다 증미 나 후식나 대유스 제디 고스군의 임실하게스.
2: 바디나 랑할에 약대샤.
1: 뜨다. 기니단다 선주민 샤도.
0: 바라제데 말이 증미. 섬샤. 나 저기 이제 지르침부터. 가인스나 나 저 친구들 이거 봐오르 뭐. 뒤다 남북군도 소소.
2: 친구들 이네 대사리. 니야 가가 제마다.
0: 나 상 속지 이르 뭐. 스지디 놀기면 신신제 상마 더다.
1: 가리. 아니 뭐세 정다지 가신자 스스디 미마르베.
0: 아세 인고죠.
1: 자, 됐다. 네가 예명 지미도 그.
2: 저의 명예민도 디가러 신신제 스지기 제신 스지미도 그.
0: 젠지치디 냐 상무 유스 러비. 정민, 랑가 방다 시그러 봐.
2: 랑가 셰베.
0: 냐 셰비 랑 제비로 가. 야 제 사부자.
1: 아마, 아마. 아마, 아마.
3: 보고서.
1: 아마.
3: 잘 친두게 아. 오스두게.
1: 디디 아마, 아마.
0: 잘 친샤. 나담도.
3: 오씨.
0: 아마 되다. 사과가러. 나도 자다토. 루리다 방아 대제 징구둥이 바오르스 치샤.
3: 오제 킨조스기요
0: 집에. 누기메 신신신 사시 아무라 고치시.
3: 오 씨빌라. 디제 과유 그래.
0: 나다 증명사.
4: 엄마.
3: 아, 오지. 야, 티구치다. 가르레 아.
0: 시험하듯이.
3: 오 씨.
0: 녹시 녹시는 들어와.
1: 쟁을 저래.
3: 쟁을 아용 아. 가르스 여래.
0: 그래 가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가리미 하고면서
3: 네 같이 네
1: 같이 같이
0: 같이 다마
3: 오 대다대 마루제 세빈다
0: 마케다 마케다 발리스자
2: 네 제다 놈도
4: 다 비아메 제가 이렇게 저 잡아
0: 지
4: 잡지 안 심부 저지
1: 오늘 심시도
0: 심부도
3: 심부도
0: 심부도
3: 어 야 니가 죄다
0: 아마 란다 한라 영자 你那才查下
3: 哦，
4: 咱来点些啥去？
1: 好啦，今天要不洗了去，你俺军区去不干呀？
3: 军区，军区去不呀？
1: 这是纪律，你也不是新兵多吧？
0: 对，你宪兵，我那宪兵的，
1: 采访岗的宪兵多吧？
0: 成民，你们那宪啥？
2: 哪个宪兵？
0: 宪兵，我那宪兵。
3: 宪兵啥？
1: 阿妈，买西林鱼嘛给，对不起。
3: 하고서유막뒤무셔
1: 쟁기녀마다배야김자하래나통보다가시에자표시했어
4: 나삼주지캔주제지들이리젠수제망조도조대는여유시
3: 다디양원에야우시라이얼다
1: 제젠데나이지예포치유다
2: 저도저우유다
1: 저우고인지치구리다
4: 이내가조미숨래매바쟁급휴통도미시구기
0: 쟤는예고치말이예지시디저우유치야면小看这，
1: 这这这，
0: 这都那几面阿妹吃过的，是吧？阿妹吃过的，
4: 阿妹吃过的，
0: 你吃过的，
3: 我是的，
1: 阿妹吃过的，吃过的。
4: 以前啥面都没得，让他等俺做早餐托的，巴特儿子，包的，
3: 包。
4: 啥面能俺做里层的，你不买不吃不是？
0: 好了，让孙拿了，俺帮俺点不许多的。
4: 年孙拿了，天做西瓜帮俺点不许多。
0: 让孙拿了，俺帮俺洗洗的这多的。
4: 年我那些呢，囤到第一天，让我那帮我点不是多。
3: 啊，全能阿弟，沉淀了年个亿啦！
1: 行
3: 啊
1: 行
3: 啊，要不全沉淀了年个亿，我呀，啊，第年开起，第第年是，
0: 你要这年
3: 少，我呀，
4: 我是
3: 到哪录音？
4: 你是要这个，他给琼斯弄个是落去啦。
2: 扎
4: 布达一大亩个，让产不是垃圾个。
0: 要嘛，那个扎布达三亩一大亩了，俺当大亩就是了啊。
4: 有。
0: 好的，让个没落入去，俺怕的是你和他喊上个输赢。
4: 嗯嗯，有。巴什达，
0: 巴什达，巴什达，巴什达。
5: 金水的，黄老给，哪个没说这么多啊？
1: 记不得去不去？行了，苏梅土公司党年轻些的吧？莫让热娃今年迷茫不要了。让大四个里边，三不小兵呢，罗九姐的姐去了吧？
5: 黄老了搞不清楚，我有去的，一年莫让给我，大大的满站了，什么都给啊？ 주절 모르는 게 아, 전체 좀 소유 그래요. 됐어, 없어. 자.
2: 잉아. 아, 나 차주. 대사라 트나게 좀 아. 지우다 교수들이 삼 거 좀 해.
5: 아.
2: 네도 계시부리. 라게 연습 잡다.
5: 그럼 좀 가르쳐서
2: 전등이 항아 주도 让开始去过面试前准备。

0: 키랑게 가르세다 오는 시 루리 덴베 범지 소교 나요리 난수 다회 자탕 토라 한라게 된다 아잔라게 타지게 장면 신게 요리 제자 키랑 아잔 지문에 시나 닌지게 된진디 키랑게 타지로 롱창게 지시디 키랑게 켈린로
1: 디 자시베 된다리 도스딩기
0: 엔주도가 도스딩기인다 교수 최전기하러
2: 장게 가게시 증명도 왜
1: 고니게 우주시라 잽지 알아자사 아니 동비
2: 단대 지도 어디 가지 지도 사버다 김배 타제제 니지 지주야 된대 여르베 상 알아시 담도 된다 개지 못인데 되다 라스제 켈링도와 파친제 항라다 개제 우치 개시 항라게 못되마 제나 자밀 돈데 마심 소용아
1: 제능아 공부 쉬고인다
2: 용아 교시 감지어다
1: 그래
2: 용아 용아 교시 교시 감자매요 자매요
1: 로주인 만에다 봐도 부귀니 죽고디 겜에 다 지으리 혼자 갈신이 봐
3: 정기네 고비 인다 인다 샵다 인다 샵다 샵다 인다
1: 람프 예보다 개요 말이 이네 장남아 시바
3: 예보 장부다 개요 말이 장부지 보모디 예보모다 개매봐
1: 소야 라다라 막가비다
2: 낙지나 바타제나
1: 야 마드시
3: 예보다 항라 닌지 제비너 오네이 참부시라 하여봐 다도스 땡기시다
1: 야
3: 랑게 게렘비너 네 셰당초
4: 심갈 워메 김창디
1: 이더러러르디저라
4: 본조니다
1: 나다디라디저라
4: 만주로양예 헤이 주자니다 나 헤이 저기 경고 미 바쇼
1: 어야
3: 뭐냐 가보지 마
5: 아하 놀리
2: 맞지 마 되다 안 되다 잘 치마다 빠기 마시시 야 더 미워 아 저 클리지 클리지 나도 잘 돌아봐
6: 아마 아 너 여기
5: 네 부 야우 차드게 아
2: 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麼卡什 당아 죽인다.
5: 야야. 클리피와. 다랑문에 야호 차브지베 아.
6: 나답도 차샤. 야, 너 들었다.
5: 어제다 겨울이 겨울이 진짜 맛있지. 야야.
6: 뭐야?
5: 로저 아.
6: 쉿세. 뭐야, 다 로저. 엄마, 리치야. 뭐야, 로저.

0: Sibolengge, lupu de na, senpeki na, lupu de. Nabalengge suyo, tanda si jimbati ni, pyo rangyo jo chwe tiang dedang oyun lianga ta, pyo jo longchin nyanchi lego ni nyamdu nyerbe, dedang lo suyo chiti le zen, dedang pyo jo shep teri. Nga li zang su yung a bianzi ye, lengge su debi baga su shu. Toche na, jikyab shu si Jinping ki, mang yong ki dedang mian na, cho yong ne, yong zi yong mi si si ta, rengi ki dedang ni, susu rengi ya ra lupu si reje su mnen si, nga suyo susu rengi ki, Lusim de Danda, Susu Yenu can Nami Pinjig de Danda, and say, Mang Yong de Danda, Tonam Mansam Nan, de Dan Tambata, Digi Dembe, Kimchi Junguru, Mutu Pesanangu. Didimatu, Hasatong, your Chinguan Chu, Nizhi Mungo, Chunzin Dinegi, Bumshu member, Gansin Wala de Dishule, Seju Lam Dungola, Gantishu Yen, Samekasunaro.
1: Tirin Wang Lani, Neto Suri Shirambata, Tenga Yongi, Juri member Kachuba Shimbai. 공탄다 타서종이를 챙관취 내양 근거 춘진 때내 예 주진다 중화 근거 수리 현조기 종내 예라 현조기 급선배 규례 우윤 현강기 우윤 짐고 맹급 례지 춘조기 코주 코제 예라 춘조기 우윤 중규 수주 롭조기 조미 표장균 종기 대단 생리 캡대 칠레 캐젠 소중기 고미 표장균 종기 시제 집에 최대 십주 남자다 표장균 종기 시림 뿌리 십주 토담 칠레 캐젠 소중기 고미지에기 겐시시 연라 孔朗阿吉说，解用机爱是那国军军团秘技的，让用机王不军舰机，别团大姐机，军团秘技的，将用机那样用过的全新特工机，军团秘技所机，实际参与托巴马赛，SCI托接送送别用机，给南机日常团队托接送九号站别用的，日常行走的，团员给南林内部点别，选机给七列开发协议。长沙的跟着学了的，南国阿吉所有去了。
2: 俺是水军人员团的水兵呐，枪战是你的哒，这引进国家级不是吧？我还有那边说当过了吧？但你这地摊给开着呢，水兵呐，枪战的哒，这也是种帮呀，别拿这个水军人员拿来送过来，枪林也不管给就直接都塞不上，嘣，送不是吧？也是种帮过来是。你对那个啦，地摊给开着呢，枪战的村子是很正常的呐。
3: 嗯，他枪战他给拉松是可以啊，你忙起来。
2: ジュエリーマシーだちえ、たんだ自分ちでんちゅうきちチャラスにでからとすねみ、そこれやぬえきたえ、てんだし、突起、てじくれ。ジグはね。てんでちゃねからとすねチャラにちみじき、え、村人役所中のともがなとんじゅうあまれ。かせとんごちゅうのにめじくれやた、え、じけ。ジュンが。あ、たけジュンがすがずつパブコマラ、パブな、ビラタブルチャシャブなち、にめじくれや。 디즈지직 간지지라 동의 여 말에
0: 아
2: 학과 동안 저지 부고 춘춘다 야나 주마 대신 기지 간조 부고야 아메 엄마 때니다 야나 가르도스나 대외랑 신그나 저 포원 좋게 믿으스 한 차라 대외 동주 여 말에
0: 아 다들 내 세시 주부디게나 춘이 대비고네 제라 추야다 안지 동자 동야르바게나 춘이 대비고네 제라 추다 당 알아서 비루 소아르비도네 숨부이네 지 가소레 님지게 똑제사단디 다 주도 하고 싶나요? 그러면 쇼하게 또디 개별 또는 시 소스를 봐. 인군 또디 룬별 또는 시 사고레스. 딱 직공주 또디 양지 장부 또는 시 사고레스. 독도를 세면 쇼하게 주치부터 사야. 인군 나가 편숨 접어. 다시 관다 뇽뇽. 다 장부 또스 뒤에 주디에 버려 봐. 이제 두 배스로 내 주디에 버다. 아니 지 가서 대장사 샤스로 독도 이제 세난 관다 녀야 손자 수군 내 없이 부여 봐. 지디 디나 남정 그지 나야
2: 되니까. 디 당부대 가르도스는 단다 게라송에 다그라 하래 간주 님지글이야 또디 숨사에 대하장 개쳔부리. 아니 직니 가르도스는 또디 숨사고 봐. 디 나로레 게라송 바다그라 하래 가르도스는 간주 쇼도 기지단 제브나 대제 숨주니 숨주 소용아 주지. 아니 닝군기 숨주 소용아니 십주 주지. 건다게 아니 니슈 쟁아니 숨주 주지. 돈나 가르도스는 간주 세븐 또 세브디 나로레 줄레급시대변에 쇼게 숨세 닝궁시세 권다숨 딘데르사고라 다게라 단다 숨숨간 저 쇼세데 디나로네 대외기 개첨부여레 난주 단다 가르라데 거르스나 찍네 가르도스나 쇼세 마셉체 로토졸체샤네 쇼게 쇼네데 쇼 쇼세라게요 말이 야나 가르도스나 쇼세 답 대다 주고 라야나 가 만차 가르도스나 간주 나르세베네 짬바르시세
0: 제발
2: 아니 다가 차브레 야네 칠로 침반에 부두르지도 안 차브레 아 쇼세 나로랑 간주 직 약수 중에 대긴 CS리 나가데 쇼세를 인지 민지 구구 아래라 아 아주 학과도 부르기 미 마음지 등산 부두라도 버르면시 아 쇼게 직 샤서가 말아
0: 알바
2: 등에도 가르도스네 쇼게 디구구 아래 간주 대긴 공 기타가 마음부스에디 나로랑이 장시지 라비에 제샤 가르도스네 니마지글이야 세리 나가 중니사 구고리
0: 아
2: 사고르지글이야 세리 나가 가주 사고고르스네 니슈쟁아 사고고리
0: 아마
2: 딱 간주 파타도 나가 중니스도 갖고 싶지 요소르지 이날에 간주 된다 쇼세니 제 집에네 스탑데브 시라요 쇼세서도 자네 나라 잠바세면 간주 잠바 내려야 데메 잠바 데베네 니충송아 아디 간래야 워마 포바 간지 동분에 숨 충송아 공아직 세븐의 시중송아 한 쇼세 대동 중의 신제 직주직다 업제 소리 중의 대외 이야기요.
0: 맞아.
2: 한 인공 대부를 시작하면은 내쪽대 가르치기 봤으나 칼라 인지 민지기 나가가 채 나가가 쓰고 말해. 안주의 그 수단 카시 야구 시다요. 변의 시작하는 쇼고 그 칼라. 쇼고 칼라 나로를 시알로 쪽으로 쇼고 로 쪽으로 채공부 로 쪽으로 핑 로 쪽으로 모로 로 쪽으로 아니 칼라 지기 나가 마음부 점송아.
0: 맞아.
2: 공달 체시하고는 두고 봐도 소동반에 바도 가자 멤버지 러부루 채원부루라 추르루 쪽리 샤루 쪽리 제단 가르도스는 동어도 안주 락랭원 체시하는 레라브시다요
0: 예예예
2: 도디숨데 간다리 인지미지 사고요 니니 가르도스는 도디숨 사들레 주르임보 멤버지데 쇼세르 체시하는 까마추니 그 까마추영은 까마니슈즈지 닝궁 까마니슈즈 숨주즈지 듀링 타소나 아니 사이만 부시다 자고 통타나 양은 주기 주에기 추주되서 마 직
0: 주대도
2: 돼 주 가부지 거지
0: 맞아 맞아
2: 딘디자니 당부대 디간들이 니베데 가르도스는다 만주지 공세단 디수 사이 마지 마지비치 양 같이 공세 반에 된다 요라 디수 마지비치 디수리 아니 만주 쇼래야 다 직 쇼르세스 그런 게임바
0: 되미게세
2: 넘넘바티솔 차샤나야 대단다 대바티다 담예베나 차샤나 싱제다 쇼다 오마다 디스사이 아니 넘주 지 쇼고 단조 소르틴다다 지기 카르투스는 나르차 망부 연조기 동구다 디다 마데미에 간래야
0: 나저다 쇼고를 가버 봐봐
2: 네
0: 쇼고 대시 우 사우르 봐 쇼고
2: 지 디주 간래야 나 나와
0: 시 레스 레스 간나
3: 팅거 초타 레거소 지좀 치위 긴키 미망보 쇼세서의 콤시메 왠강 튜링부 쇼세 무세나 티니 도금 팅지 개바잠기 내리 민바 보행인 세탕 보무부소 주치 말라기 내리 중위 니가 무세 퇴부 체로 조세라 케디 쇼세 무세나 닝공 탕 고메 칼라스 쇼 티외 치우도 친디 샤갸바 차바탕 차카부 차부소기 내시 중라라 유링부 쇼세 무세나 치고 풍소 대바탕 치고 예부소 기내즈 퇴네 치바르냥가 기바마세 림비 체도 착베 니가야 하장 침부유
2: 동제 거데 조데 가르도스는 당간주 체시데 딜랍샤요르 포기 간주 리모포기 나로레 수바기 파제 통라마도 베이스지도 와 어디 가르주
0: 하우상
2: 추하우상 간주 니메지글라 직동 앞제니
0: 앞제니냐 돈바
2: 직동 뒤제 두바
0: 직동 뒤냐
2: 파 할람 파기 베이스 파기 뒤제 주동 거라 다디 신다 말다 추캅자 아, 디 간주. 비라다.
0: 디 가졌어 봐잖아.
2: 디 디르도아 디 납쟁납주르도아 팔람 디 숨
0: 숨시스
2: 숨시스동 거고 디
0: 숨시스. 무슨 소리 반대 주신다로래. 매랑아와 추교 숨으로 봐. 다 매랑아와 추교대 추디 망자도야 대 추천점. 是吧? 추교 4분도 동화로 봐. 다디 인지 민지 디 하우성 니 동화 연유지 봐.
2: 예. 안 추고 동두래 가르도스나 카곰디 구제 마답지 가르도스나 약속 주는 쇼게야 랑바단지 추고 법 강동배나 아니 규마샹에 단도 야고 요래 건다 마냐 공래양 법 강동배나 친나 공래 차코르규제에 단도 야 야고 요래 된도 전에 가르쳤으나 추고데 맞제 받치지 동고
0: 그래서 걔나 세시 뒤부디 다지 셀라 소케 봐 담케 봐 쇼장다 첸달야지 댐케 봐 봐 이 조르지 가서 숨기나
2: 나 주기 단대게 직 롭스디 나로라 가르당금인도스나 직 토네게 롭스당금인도 손에게 럽스스니 수수 숨겹 간지치 그래. 와 야나 돕지에다나 간지스 그래. 다디 가장기 개체물이 간주이 뒷맛이자 아니 가르도스나 네 딘다 딘가 딘다 통상 간주 표유 디발이야 럽진 럽마 퇴인지 안 총조리야 자도체지 숨겹 딘다 도와 아니 코나주 베티 닌제 거라 답대 투부 동지 슈기 칼라스 시그민도아 아 だって、インドじゃねえからとその、なんぞ、ミスだ、スウィンバナね、ち、カラー、そういう、ぶち、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ぐ ni chua chenpo nyi ni karar dosu na jik sukshi le ya, manu ye, di zui kiba yor, di ndu zani jik re. Ta di ni di nalo nga zui mangzab sa kwe, takin kongla shubi yin, shing zhe dang, ngob zhe dang, di zui nga zui namju nyung chab, di zui mangzab chi, se. Ta nyung nyung sa ye di nalo la, lakwa tu ngi de shue de, zo de nyung nyung sa ye de, jik karar dosu na nga zui le nuen che bi ki, takin shue ki, nga zui shibri dang di zui re, di pa pi bi ki, ta yang le nuen chen jo ki, ta nga zui di yora kar se. Saga nalo ki tizu le mangbuchi sen lenyo chenjorwa.
0: Warba chi sen?
2: Tizu nalo le mangbuchi numda ngarcha ta ca mangbu yuwa le. Tizu zani, tizu rikde ka nyungnyung chi.
0: Ah, chi sen damdu yuwa, damkebo. Chi sen damde,
2: damkebo. Tindaji kuwa gore.
0: Yes.
2: Konglo shubi, tabde tukwa ina re yana, nganzu chak ching ta, chik shok chak tum jamjo ki topche tizu nyo tu, nganzu ting san tindaji kuwa, chi tan che mna peki chimba na tuzu yuwa me re jima shitaga ma re. Ina le kui nalo le sheja sheja yore, jik tuizo yore, nini kui nalo tsujuk rindantike gangati yore.
3: Chizub chewe tingdu ki tsoe tu, tumje kebe seri tang, chise ngang nyo sokbe minam ki tsoar dabdi kangli jun tum naang. Seri te ta yun rinpo dien cha na, mi sukbe de tang le nyinga tsa jin sukyo. Tiang, seri le nun chi gen ki tsongpa tsoe, Seri ki sopta lekpo tang chua yakpo yongchi, zikur ki gyujia mangpo seri nang pechoy cheba maase. Tingdu, chato ki kecha chewe sache rik tang, sisong seri mangpo nang maruwe nuze tang ju sungze so zikur ki rik duce gewa maase. Tatong, nebu rik shindu mangwe, poa tang gyume chepung ki tonyum le kwa gen sui di, poa tang gyume so juji mala ki nishi chungwe nyinga yu. 咸阳, 七岁给 原教车店了, 南美早晚的前面中。 天阳, 七岁从刚忙不, 他不上去车店还将去错不应不堂, 谁的给给不及不再先吧, 谁的说不明吧, 原教的有些土西起给没当我说给, 那段给给不

0: 주만부지 자기요 말이 오메나로로 연조기 주만부지 자기요 말이 디신싱제 당업제 나로기 초짓다고 연구요 말이 딘드자니 가르도스나 에 주여진보 자동바장 갑장 제브나야 가르도스나 지 현대기 초주 마담비 내주된다다야 대단래야 내주다야 년가된다 요래 딘드자니 가르도스나 폐기 자동기 가라야 아니 가르도스나 마담비도 가섭 제제야 사도나 안티베야 보여래
1: Lesekin na tojana sep shibu chung stannam gudan nga zhuyo se shugu tola tona zhe zhe susu dita sungib che di kye chimur zhubal. Da tirin tuju gi genbe nga zhuli zhen shunan taga shagin yin. Tengi shu den zhago toji chi.
2: Tirin gi lezen dila ya khandam nela penpar tabi lunjong. Pungi damla lugin shi sheba di. Love you, Hinda.

0: 당가랑 되게 볼로 개두 잠바 제단 망체기 되루 개유라 당가랑 저 자가 수는 전형식으로 보디 개유라 이게 두 잠바 다 들은 가서 가랑 가슈 지야 됐다 뿌리인 봐서 걸어 봤다 뿌리인 봐서 가랑
1: 수 그냥 뿌리인 부지 고네 처음이 지금 고네 봐
0: 제제
1: 예 지야기 볼게 조심
0: 어 다 띵 가랑 있는 지금 띵 메시
1: 글쎄 다 저는 게랑 그냥 어 전형식으로 봤다 지금 개비는 두루와
0: 前方请我那送品的但菠萝车呀去传球是吧那菠萝车这是但抢球是刚才我们的是吧球技球技是吧这是刚才我们的是吧球技球技是吧这是刚才我们的是吧球技球技是吧这是刚才我们的是吧球技球技是吧这是刚才我们的是吧球技球技是吧这是刚才我们的是吧球技球技是吧这是刚才我们的是吧球技球技是吧这是刚才我们的是吧球技球技是吧这是刚才我们的是吧球技球技是吧这是刚才我们的是吧球技球技是吧这是刚才我们的是吧球技球技是吧这是刚才我们的是吧球技球技是吧这是刚才我们的是吧球技球技是吧这是刚才我们的是吧球技球技是吧这是刚才我们的是吧球技球技是吧这是刚才我们的是吧球技球技是吧这是刚才我们的是吧球技球技是吧这是刚才我们的是吧球技球技是吧这是刚才我们的是吧球技球技是吧这是刚 봐. 하여튼 그 디스도 좀 봐. 맨 고라 봐. 지당은 이제 테스트 통해 봐서 지길래.
1: 네. 다 다스카 잠스는 안 수된 저수
0: 슈르. 네.
1: 디튜규 근데 그 다스카 잠디 제주의 날 시집에.
0: 어 다스카 잠디 주도 좀 봐. 안 수. 당 안 수 키 보고 줘 봐. 어디 나올 거라. 그지 찬주스로 채나.
1: 네, 씨.
0: 강바 파티 땡제 강주제 채나. 그 다스카 잠직 슈르. 디 겹데 안 수 다. 그지 테네 티치 디페네 티 좀 말해. 자우주 좀 말해.
1: 수주고 거기
0: 수주 어디 거나 수고로 봐. 디네 수주 좀 봐. 그지 라고 봐. 두스탐 제 되제 되봐. 라고 티에서냐? 간 대수고리 다스가람. 야 라고 그지 방과 두스자 대 볼로 티에서냐? 고양 다스가람 요 말이 니 칼리스나. 라고 그 꿈 돼 되어 봐.
1: 아, 그
0: 다스가람 수 말해. 어 두스레.
1: 딸 어 쇼초 수고로 봐.
0: 로투스. 어제 라고 투부 돼.
1: 딱 디투 쇼시 봐.
0: 딱
1: 야 근데 제제 제 놓고 쓰고 봐.
0: 지금 말이야. 칼리스나 라고 꿈 제 자야 돼 봐.
1: 어
0: 로그 저거 콩 취비 소리 제 지금 말이야.
1: 네세 안경 하나 하나 단단 전두나로 볼로냐르 테스 다 쿵초르
0: 있어라
1: 어디 토슈 제일 리드완
0: 제
1: 아니 어디 갈라리아야 데 강제스로 데 냠주시아 케이나
0: 다 튜뉴도 스케듀 잠바 땅아랑 의는 샤스나 볼로치네 치야가부유 땅아랑 저 강백이 같이 야게스네 주지스 오마레
1: 전초체
0: 전초단 주지스 오마레 다디 진행아랑 대 가부르체
1: 네세 갈라 샤지즈와 수도알 마우즈
0: 오 마우즈 시파
1: 디컨데리아 스윈단
0: 다티 볼로니스 루네스 워레
1: 데프가니
0: 데프가니 다가라
1: 당가라
0: 오 미지게 다 나랑스 볼로 젠두질라 차샤암나 되주곰 감 급주 타마 열바 감 급주 타마 테나로 미지게 볼로 데니루스나 오데 샤지즈와 수워레 다티 볼로디 양코 인지미지 강배 슈우 마르와 양 고보르슈네 지부르 봐 다가라스 도주 슈우르 와 오데 고보슈네 티쿠데 쿠니니 지그르 와 볼로니루스네 샤지즈 와스리
1: 네세케라 아니 고조쇼스 단즈 초먼초스 슈르바
0: 어 제제
1: 디컨델스유나
0: 고조쇼스나 다지기지 룩룩 녹소에게죠 땅아랑수요네 디스와 판괴 섬머레
1: 제제
0: 판괴 슈스나 안 판괴 체스나 볼로디 데샤제 디네 미지게 슈야 오테 슈두슈와스네
1: 네세레세
0: 온데
1: 네세 다시는 글란스 트리젠도나 롤랴 신제부스 다 재판 슈르바 마르체다 세체스네 케라이나 네세
0: 단다 단다 파르두 초중 전도 이내지 당가랑소 샤우주세 섬머래 샤우주세 이내지 이게 차선란다 마제데 세제 간제람죠
1: 네세 다시는 세체디 황파이 슈르바 세체디 근데 체제를 나라
0: 다 세제디 다 디스워레 디 나랑소 강주제 양볼로 라그베 까베스네 제스나
1: 양코
0: 디스구리
1: 세제데
0: 제리 계지체 디네 나랑소 다 행기 공리 슈브네 시 찬주 까부치라 땅제 오데레 직제리 디네 볼로 수수 강반 매베 네 대와라 내주와라 미시행게 배야제보라 호저 대바지 양지면나 지 죽죽수 주지 계셔 온데 티제 리서지 제리
1: 타부강
0: 주제 티시오르와 양만비 담베 수론데 제스나야 세제 제리
1: 마치스 홍파이 수마
0: 마치스
1: 마치제는 람상 법규리지
0: 바 네 법규리 다티 고르 티 제프차지 고르 제브데 자야 말이
1: 그래서
0: 내가 마치 제스나 배 비차브리
1: 다다링
0: 알아서 제라 티니 제단 주초 말이 마 비차브리
1: 너 마치 제 신백
0: 다 대루 셴바기 종리 등으로 봐.
1: 그런가
0: 이제 럽기스 그러 봐.
1: 네세. 계수 당왔다. 자쇠스.
0: 응.
1: 제. 이제 안주 신집에 하고 있나? 야면은 가시지 하고 하세요. 뭐 거기.
0: 뒤 다 뒤 공가랑 저기 대 전도 망고 지라. 딱고 예대 가랑 주 신집에 10. 예대 제제 신집에 10에 가랑 주 신집에 조대. 오 이제 이제 제샤. 랑게 현재 타주 청행 봐. 마지 제도 좀 봐. 안 신집에 신에 대 따가루리.
1: 네세. 다시는 갤랑케라 볼로루야 망부르 발. 안 주세 남 차가 진쇠장
0: 주 봐.
1: 디 토피아게 저와이나.
0: 다 민엔차 저와이라. 다 미시 디 공대 초중 전도 대제 대비 좀 봐. 볼로 현동제 就这个路就咱把地卡上就碰人就完了我顶个安汤不得下大哥路在整个这当别的兄弟啊等下今年前的一万来收入吧他一年他的生命力对吧我呢他就天天给学那些包冷生命力对吧我这也是那么做我呢行上也好多但我就天天去了第一次讲哎我呢行里生意工作他俺就恰恰是呢没对于那边给包了真多的印度怎么大家也是那小伙子收入吧小厂
1: 是吧
0: 小厂来他又要炒作交的
1: 嗯，民安那么要的，民团那么要的，民街那么要的。啊嘞。哦嘞。啊，那团大厂子的米可在呢？
0: 米竹子的，对。米竹子。哦，米竹子的。啊嘞嘞。对，米竹子就是嘛，但亚麻米几多怎么？因为米几现在把老古嘞。那得。米几有？哦，对。俺们说他牌子什么嘞？哦，对，俺个有的，因为米几讲过嘞。那就当俺们说大厂什么嘞？他真的切的米竹子有的，我对几多怎么？俺们说他的大厂价格多些嘞，俺个因为米几卡塞不起老古嘞。
1: 啊，俺其中的呀，真是去米站去，是没开发开运难了。
0: 价格现在相较出手了，这个点呢，嗯，水果不咯，
1: 热了，
0: 都吃点吃没呗。哦，到底，哦都，都吃。俺这俺那个是都，哦，都吃就点子，我提起单小厂了，提单家头买的。
1: 啊，那是，这里俺是，哦，成都提那了，退休单的球员那了，伤停不是是。
0: 啊，有买的，但俺这的他，俺是业余什么的，他最近别个就是呢。 多拿皮啊，挣钱，是吧？印度的那几个，干嘛？第一次去忙没事呢，然后爬出一万七，就卡不住啊。嗯。提起来，咱哥们送就送就收了，战队的战妹了，上班站当下班站。那是。但俺们说的，吃个吃下送呢，冠军、季军、亚军，他第一次呢，俺他们你不送不收了。是。但俺们说，他这三个他们去吃，他先把俺他们的你不的。
2: 전도집사배집대지난망체앙숨바대시바티게로와다디는숨바대뛰어야지도지마꽝숨바인이로와다시바대지난망체기디제리직주자가티아네시바대지직주자가티요수조지창성디제이래네시홀라샴키티즈난가나즈님도양갈광기벌시난키지게민세칼라롭조시난도
3: 球迷，特鲁巴，边裁。特鲁巴，边裁。根赤东瓦，铲球。根赤东瓦，铲球。苏博，角球。苏博，角球。
4: 古祖修瓦，球门球。古祖修瓦，球门球。
5: 舒库波罗，香蕉球。舒库波罗，香蕉球。
6: 国修瓦，头球。
4: 国修瓦，头球。
7: 波罗尼尔切。
8: 控球率，波罗尼尔切，控球率。
9: 夏季之瓦，帽子戏法。
10: 。
11: 什么灵给？退税给减半，特定起来才收藏大家心意。我那做前面来才能养家先用。

사투의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바 수치 요구용 당구 사투의 서동 초등으로 지송키 농민 대단了 송겹치

0: 나제 레드니 체리기 정신타 말라기 정신 첨부 덴비 링네 차샤지인라 테나위 튀기 로미리기 촌엔 지슈타 링네 슈샤솔라 도시타 먹든 촉지 20소 심주 띵섭 제반 유네 로주 심주 제주 차창와타 카세와 콩전바 제기 뇌부 방다 코드윈치 투부유 페도 시외징주 단촌타 타바도 줄주 고이 제춘 편종기 낮에 차샤라 가구비에 중재 민용화 식토비유 텐디 시제승 메리세나 페랑종 중 링의 송겹 심주 칸기 운진 쇼바타 日本人的 심주바 채무 옛샤르긴 원두라네 표기 낮에 차샤골라 모두 능주인배 랭게네 기세 유바슈
1: 시리기 외랑 디니 초 로드 빈인구 디니 슈로 그연조 시리
0: 샤르겐 원두라네 제로 직동 국제 뒤주 뒤숨으로 편전 시에 통매 종콩 기디 총조를 총바타 직동 국제 국주 국빈으로 스촌 롭신네 롭타르 친지 편전 된주 강도 차례나 제로 니동 게로로 편전 롭신기 루규 리베 시랑베 롭네톱 타다 페랑 종종 링은 송교 심주 칸키 日本人别 심주 바 채모타 운지 준비 투겐 시시유 심주 가져니 초벼 토간기 낮에 지고타 벽이 나올 루주인 콩라 기세 지겹칸 시슌기 믹스에 폭류 체크해봐다 벼랑종종 미마 시슌기 믹스에 폭류 체크해봐 벼랑종종기 직슌 락제 니치베 체크해봐 계급 링내 부위 표준 체크해봐 대신 종용기 치자 링내 캡공기 착진 링내 캡아제기 체니 토비유
2: 랭예 감사 변종 롱지 년지 내공기 변종 시리기 레전낭 안에 급에 배기 낮에 자작이 내 배기에 당 중재고라 모자라서 쇼주 예스 내 나랑서 야난기 신제 시엔당 누르고 있나 배기 내 로주 잡종이 나래 야나면나 나랑서 코라 구류기 제주기 교제에 오 이나래 안에 별안정 종기 낮에기 내 자작디나 고초야 치부차 되어버렸어 ane wengjia yin dang da jie ge ji ne tu ru sa xie nan wei ge wo la ane bie ji ji ge na ji cha cha te yang ne tu me ge su xib ge du rim ge de su nan ba sa ba xi du tian zhe ji le ya chong de yo su la ba du qi dong gu jia chu ju ren ge lo chun jie ne sum jie pe rang jiong jiong wu nie ba ne ane bie ji na ji dou xi dang ngo dun de min min so jiong ri xiong xin ju so ji ne tie le yin na 제부인의 유르도 사회인의 토비어스 다 제부 대다하게 있는 가래 내 벽이 로주 배림당 중화 미리 직둔 초배 도시 계승 용백이 아니 외방인의 계제 던져체유스 안에 벽이 낮에 둠제 대다하게 중국 낮에 직백이 아니 남도 편순 제조소 아니 동토비어바 마세 퇴종소 아니 잡링기 아니 낮에 직배 심주라이나 통해 살아지 진유스 ane da tirin kubege samdiri ina ina tunze ngage teni ina bejin najegi chasha pyeje ina re tumde ina re dikola ya ngore dortu zamshugi is ane tunze tangbutila ina ane ngaranzo ina da shungola ya ngore chengon tila ina najegiba shebege tanyedi kandashila ya ngaranzo kowa lenggugu yume tila ya jeshe robzamshi ya shugi is ane naje zhigwa xieba di ni, ta nga ranzu gyagay tongni xieba yiwa inna, kao wu xue yasi, dinda ji ya labgu yore. Ta yinji gani xieba inna, agi ola zhi yisirwa. Ta digi inna, nangtun zo di karirai cungu yore sina, nami xu xa ki inna, ringo tang, ne xu gyu, ane mi rigi, de isimbi lu gyu tang, ringne sola ya doshi chebe talam tang, ane xionglu ki dinda ji yindu gala, xionglu di ya ane, turab nga ranzu ki, Jogyebe tujuk ne, jurgu tuyogu pala ya ne, rimshin ya, shunglo tindaji chungwe deba tang, anin turib jurgu ki tuyogi camsu ina, ngoyosu gora dinde, marazu jikzen tindaji ya unye deo res. Ta janangdo ngoyon cha shaba ime ina, marazu turib kongwa, yanamina turib yu tangbegi, anin lorim yu shun nanglo la ina, anin tingrib ki, 나지 리베기 슝루 토르마야 타접 총대여레스 대단 직종수 은행 아란주기 표 랑장적으로 콘수 차샤바 임베 있나 난 베기 장당한다 대내 아란주 의주 소수 있나 칠링 받은 데게 아니 표직박이 심주 나녀 이나레 야나면은 유제 받은 데 이나레 아니 콘적이 있나 내슈 근데 최십 된데 제약에는 레드 미뉴 같은 데지야 빼대어레스 아니 나제 모든 그 멍시 제베게 아니 등럽긴 알아주다 나제 집에 흉루 저바 사과도 벼지 나제 집에 아니 흉루 뒤에 아니나 지찬에 말아주 표시외 진주 당 순제의 순제 아니 림심 다르게 중대어레스 다 돈전 다모들의 양어주 쉬어라 벼지 나제 차샤기 피림 돌삼지야 렌제의 양어주 쉬어인스 다 다음에 말아주 있나 나제 아니 차샤당 품제 남 피림 지당 제베이는 아니 카 순잠질이야 예와 최초 그래 통해 폐기되니 아니 두릅 이주탄백에 가랑서 로럽 업주 내에 로럽 이니 둔주 팔라 딘제지기 까불라 임베이나 통해기 폐림 가랑서 폐림 당고드치 다 두릅 뒤에 난게 있네 찹조용기 다 가랑서 내가 간제 변치 빼요래 세바이나 초배 도강도 아니 직전 내망기 아니 하버도 딘데 내망이야 뺏디 dunzom chene, ane tseriki tokshib leryon tindaji peyo res, ta di peybe gyurim nalo la, ane naji rikba ngaranzo titan zhawo yobbege, ane rinnegi shusha tang, temingi ngaranzo ta neshugi, jeshu nawege, ane loju rinnegi jeshu tindaya tuma, ye deyo re. Lakbardu, ane chikdongubja chushu renga tsunje ane sumje, peorangyong jo rungo, ane todam uyon lengang shebege tindaygi, ta ngaranzo chisu chile ina re, yana sizingi, ta zhungwe da todami yobbege dindegi ene legung dindegi gozo yores ta diyege mingyu di kararayas yidugala jiyishane ta ngaranzo pyorangyong chung kyo yonggi ene zhungwe tang, naji diyege chile tang temingi ngaranzo sizingi todam diyege genshen nante yores ta ena cho turim iba di kararayas una cho gunni ya peye chungdeba diyege duzu di kadyorayas du turib ngaranzo niju tambegi lorib ene dunju 튠주 내 te lorab guju tunju tindrigi buru jilaris. Ta turim di nala yinna pyoge naji tokshib tang, ngodongi le dion di yinna jiyi chane ngaranzu sanay kyo yongla ya kyaba tang. Lakbardu, an turim di nalo ya ngansa tuyobegi kyejo kandeji yoresudu an ngaranzu pyorangyong jola chashaba yinba yinna ringo yongshiri ting tangbo tang, gyayongla ngayon chashaba yinna ringo yongshiri ting iba tindrigi ane ane 자례 첨부지 빼디어래 다 자례 뒤 규지지니 말아서 학바르도 드럽 니슈탄백이 로럽 개주네 로럽 구주 버루틸라이나네 별한 종종 말아서기 경영기

0: ane de kyabu wola ya ne ringe ki maranzu toge nenship cheba tang an digi tome ki maranzu bo mirungwi ki ringe ki toge tinteji ane lagwardo maranzu changze le gyulen cheba tang an maranzu peorangyong chong sagong di nanglo la ya ane ringe ki da changze tola kwe deba inba inna ane nidong mo simba tinte chung deba di ni an turib di gawe tang maranzu wansa tushio ki tinte ki chumte chik res sumo di la kara re su du ane namba sarjan ki tinte peye chung deba chi ta di ina jir tang maranzu ane turib nikuzak chik ne ane tuigo ne tane baru la ya tinte chik la ya ngwe zingo yo res ta turim di gawe ane maranzu chabzion ki ta chumte ki chabzion dabu chi cha shaba inna nidong chume ngan lo la inna peoran chong chong rinne sungchup shimchuk kaan shi bega tinteki ya ne tsenpa tinteki ya unyeba res ta di unyebegi di tuning zo di kante tuen diga warasu na kondu ngana zu jimba tangbo di la ya turim tangbo di ngan lo la ya ane peoran chong chong rinne todam uyon lengang si ya tinteki tsenpa chik ane chile tang si zin ni zom ke tinteki legung di ane chi su ina nidong chume ngan lo la ina ane chile rangi ngaranzu mixukar pegi ane tindegi legung tindegi ya unye yungdu yukala ane ngaranzu ki chile ki dekha inari yanamana chile ki mine ki zugyong inari yanamana ngaranzu chile ki ane shimju inari yanamana ngaranzu jingwe ki togo doksib inari ta diigane kanji ten ina ngaranzu la ya ane kandeji nyewa resi yukala ane nema rikzendang tablan sarpo o tindegi ki peji ane Maranzu peoran chong chong ki najiye shasha ina samba pe ane namba ina sarjan tingde shi peke chong deyo res.
1: Kongi tumbyo na gyashar gen wundu lani peo du shiwe jingzhu dangchun peon chong ki najiye ledun ki pirim kangzha imi ta. Tishi najiye ledun ki goba ta tuyni so ki kola ngodru durdu shi nangchubsu. Shamgi tuzu na gyala chong peon chong ki nashu kaji le tumbe shibche najiye jubche kola 모두 능규 인베 랭게네 모두 기세나로
0: 다 전제 니버디 나로라야 만조 타무토마 에나 다나 조 미지 티르와 아페 네 사토에 강라야 투즈 컨디지라야 폐게 중대 요메 디고르기 지야 모두 쉬아레스 사바르도 다 디 나로라 마란즈 에 나지 지베게 네 페림 디 나로라야 셰베 인베 있나 타무토메 마란즈 다 리센게 네 투림게 예탄라 에 차샤바 인베 있나 도시 퇴급세 치료와 다 도시 퇴급세 뒤 나로려야 엔 퇴림 당부대 거를 했으디 도시 닝베 퇴급세야지 어 대인들과 나당에게 전쟁이부터 나로려야 배랑 좀 좋은 게 아니 나지 리베게 폐림 퇴 당부대에게 안에 도시 닝메 퇴급세야 된대 지 모두 쉽고 인스 엔 지난 제비 인베 안에 퇴급 주급에 퇴지 급수 다 말아도 팅럽게 나지 리바 아 새로 된대게 직전직 중춘제네 ane miri ki ane lu ju pirim ki yadang la ane parzam chewa yinba yina ka nisu ane chokdom che yuwa res ka chik di ka tangbo di ka res du ane ngaranzu zo di yigi chung yu me dinte zi la ya do je ki ane chani sha ne yigi chung me ngon ki ane pirim di la ka rasi go res du lu ju ngon ki tu kap si go res ta gyage na lo di yige ane kap tunbi ki tanya di la ka rasi go res na shichen shichis dinte zi si go res 다 이게 총 춘제기 안에 배림들라 로규 되갔으라 다 말아서 개인 나로라야 안 리스 지시 진제게 타녀 민다 요레스 다 대단 자와 있는 차샤면 나 당가라죠 나제 집에 뭐방 장을 때는 뭐배 방부 장을 때는 살라네 미지기 지도기 배림 뭐지 벌좀 공직도 집에네 바람들라야 안에 로규 원치 나제 리바탕 야나면 로규 되기 나제 리바시 kaa-nyi su yewa-res, ta du-nyi kaa-nyi di yewa-jiye di kar-res du ngaranzu kong-du shu-bi ta-nyi lo-gyu ngon-gi tu-gab-si-ya ta-ng, lo-gyu tu-gab-si-ya-gi di-da ina jik-dun-che-bi-gi ane na-ji-rik-bi-gi ngaranzu ta tu tu-rim-gi, rwa mi-ri-gi-ji-zo pe-rim-gi tu-rim yewa-chi-wa-nyi-la dinda-ji-la-ya yewa-jiye-de-wa-res ta lo-gyu ngon-gi yu na-ji-rik-ba sar-wa-di-kante-ji-la-si-gi-yo-res-si ane tseshi yewa jitang la deba yinba yina yigi di ma chung ngangi yina miri ki ane shu jitang yana shu zi mangshir chebe ki ane naji rikbe tablam la digi ane jizo ki chowa tang rinne ki namba sola ane toshib chebege rikzen nyalati la ane nga ranzu lo yu ngangi naji rikba sige yuwaris ta diige zo di tse di kala zingi waris du igi chung meba ngangi o dinte jikla ya cha zingi yuwaris che zang ane zabling toge ina nga ranzu gyagab ina re yana mina miri ina re ane lo yu ki lakbar du ta nga ranzu doymege lo yu rwa perim di to minyo barla tenne ane lo yu ngangi tuigab ji ina yasam diya ane jikdun zawa nina ma yis 西日地为能地面错罗这个宁固地面虚弱全叫西日他天安马上做的体力告诉帕比给呢多些宁面退入是吧第一呢看这些了呀谁过于没我这多少么虚不一呢那宁多些宁面退入的呢是啊每日给马上做了话都那就叫多了呀随便给那老些 撇去切吧，穿大树切呢？啊呢，提春节当，俺俺就他把这个路，那去，你家呢？你家出去他们呢？那去几个月没？爬上顶这几个银板呢？多些人没退了是些，顶这是要些用过药的是。但罗俊安逸那些这边的新竹的，地，恰恰不呢？但多些人嘛，退个不低个，俺俺就罗俊安逸那些这边的新竹的，恰不是多过药的。啊呢，你懂呢？ Jamii, chokkii loo, ngaa la yinpa yinna, ngaa rangzoo pyo chang thang yinna re, pyo uzang yinna re. Da dila yinna, ngaa rangzoo dan yinna longo, titaa jik yin, gaibi ki, doja nyingme ki nesho yinpa yinna, dinde nyeso chungyo ma re. Da yinna nidong, jamii chokkii loo chunjian sumje, ngaa rangi, ane pyo ki chang thang ki ti, rwa, ane shanza zong ki, kong su tokwe ki, ane nesho nyaa thiu sheba jik, dinde ji yaa san nye chung deo re. 다디스탄의 중대의 디기 말한솔라 있나 간대지야 아주 중대여라 수두가라 아니 드럽 말한솔게다 이슈타마 봐 지동 야나면은 지동 급제 급주 고고 응을라야 말한소 표랑 좀 좀 콘수 도제 닝메키 내슈르제 세야점 게 엔디 틴제 게다 있나 내슈르 차샤바 이마 있나 내슈 계산 지어라 다 돈주 차상고라 세 응을이야 말한소 초두 준비게 도제게 내시더블모도 따딜라 카르레스로 세당 덴베게 세올라 세진베게 진네게 슈라게 풍소 딘데 메게 아는 가족이 상원이야 최도 제베게 도체게 로세딜라야 아니 알아도 제보 제약까지 가버래 제장 아니 예도 내슈 쓰야데 아니 니동 자매 접제 로라야 아니 알아도 산이 충분해 춘제 제제 아니 별한 좀 좋은 게 도제 사르메키 안딜라야 세르게 로제 당팅 당부팅 안 줘도 터버리. 다 대야는 얘도 얘도 내슈세 이게 내슈디 차샤바 인바 있나. 도제 닝메기 투주 텐데질이야 또 고고요래. 라바르도 당 말아주 예배로 줄 학점지 나로라야 아니. 아니 가르쳐 주는 말한 배란 좀 좋은 게 아니. 나지 리베기 칠레기 생각당 앵아랑 저기 야난기 알아봐. 라바르도 중국 세리 강기 아니 대유기 칠레 첨바당 nganzuya ane nyamle chebega ane najiyege ane dagje inare, najiyege ngokdoyo inare di ane tenin, di teshingi nga ranzo rikzen nima mambuchiya chokdoyo chebe mungshi kangla ina ane tsenriki shimju chebe dribu di kandere sudu ane pe changdang tiige nyatiu neshu tiige ane lose tine ane longo chi sumne shi tenze gaadebachi o tenze chi indu gula tati nga rizu kandu kandere sudu tangbudi kwege tenin 소 담보디 가래서도 대응을라 이나 말한 적이 아니 디직션 심주기 외진 나로라 이나 별안경 정라 이나 아니 롱어 취직 옌 개백이 아니 나슈 매백이 팀직이 말한 적 외진직 담보 도마들이야 들이야 즉 서버 말한 적 팀직이 고발내야 팀직이 중대어래 니버디 가래서도 이걸 아니 단대기 예투 내슈 쓰야디 간대래서도 거기 서버리야 토제 가세 요래스리 사법게 토제 있나 시동 조제 라서 요래 제장다 사법 토제 시동 조제 라서게 당 안에 로세 지숨네 싱어라야 나라서 나오기 매버 속에네 배창단게 안에 안에 유유 저와 현재 종게 근데 실링 속에 안에 답로에 두네 안에 튕게 당 초와 진짜 계단 계신비게 안에 자료 약국 중대월에 다 뒤에게 있는 야두네 슈스야들라 뭐야 사게 캐줘 직 가려 요래스리 도제에 가서

Bu ser çubzu ki çivrun dini talü yagara keman taji rela tanda tadon bundo sebu tela gündo çun. Çivru dini samay gilo zöy nanla çidü ki çunan ti longsu çöcik yue ce kola çöna yamzen çivu şişi. 그 아메 빵가 코너를 믿으라 아메 누슈니 머시싱 말아 땜버시 인루 텔레 예제 로무 참으로 이완 초슈 티웨 치워히 대된 그 대자 치우게 아메 빵가니 카체디 지고로 야명 치우게 예게 띵 지치

로나 중체위의 조신시기야 니루 기마타위의 공수 사업시시 조티다기네 다와 숨잠렌투 만자르키 류부세토티 림시 회조신 다와 싱아잠네 뿐나부 사바 기기 디네 유리 마송 와라 저주 대주 장계 폐위의 초와 계고 초피 대급수 로나 중체위의 저주 대 아마타 전대 매배 출시된 강다나야 나제기 직된 캄 진제 갸치신 조나 되네야 아메 방카니 남이야 심 차스디시

대야 접근하니 무슨 추위기 새 초점 체계엔 제출기 체시시 대야 미나 추위도 통계 양비 총미 디다니 권조의 미나 난기 국교르기 최저더보로 교류해 숙시도 총위에 접근하니 대명라 접근하니 처리 시에서싱 대니 다다 나준 튀급이 맞다 접근하니 총으로 쇼부 차참부 매기야 소로웨이 입기 소라니브로 데네 신소 초비니바 할레 항상급 시대유

로버르토 롱던 딘제 교비에 자니 세자 퍼션티 레식 지제 되메도 교로 통맹 오체 튀테라 쿠이장선에 교비딤규 타제티 년람도 민비 신제시 도티 오체기 라다 츠도제 타동 섭서 시시기 파당이 진식 쪽이에 나르스마타베 자니 세자 코니비 콩도 추구에 내만 부여

대양 로셈 가르웨 소자시 이베 참네 人이 세제 망치와니 제강키 덴초데 제티 칸다라 초신식이 체라 괴자마 중체 체지 류지키 갸야티시 대나 세자라 선네티게 미츠 덴조 바르키 지동키 천제토 这个也不是体位恰当地如积极便于错别感谢

세제 롱토 초계겐 지구치 인롱 세제 첨미르 도젠키 케차로 외 치입레 미츠 이초 체체르 페유 티에 추드응외키 땜미르 젠티니 포리기 시엔라 웜수갸제키 라제잠시기 마제 탄도 론데 포주르키 쿠베 지슈더브야시 대외 옥소키 칸도 균도레 세제 첨예르 도젠키 포모예와 제투기 포리키 옥소티 세르도 지투 균도 조바타 모리키 옥소 칸도티 모제 시투 교와 조히 세제 첨예르 도젠키 초타 타니세 신공도 되교로 가싱 Tini jiriba gibe chase denshi kukyur jenshi yime nguwenne Ti kwanzu le laboro seri dangin shimba nye tumne Chiru la kowwe nyu tse kwa dion che tumne

세차라 제와 초다르 서비에 덥자기 체니에 유튜 미츠 쿄가 매치미 참여 경에 당자 장소 집토비 샘제총 왜냐 항상 그 바시라 로니베 지도수 쿄가 매치미 세제 첨예를 도진티 라리아 퀸데르 퀸시 미츠 섬유리 대바시라 다리 코메 최수 가로나 学习学

파마치된 통마이엠비 르니 세제 교수 니비 랑기 헨게키 쥐니 오라 기베키 레드나 창추보르 교수 예수도 대야 더와 숨잠징라 심뉴 유구 공원유와 타 제주 쇠바규 타다 신공 중대 능토 속도 체외 먹으니 쇼페도베 체도리비 아마라 사르티 뇌라 카체치니 뒤지직 딱다 또 최교로 제신배 포리라 내게 갱코로 체바라 규 코메 체초 중대자 체세 신공식낭 배샤바타 체조라 로미데오베 아마라 사르티 천우나 마드바라 차르젠 따라 신공토 소다와신 송내 되기회 나츠기 르니 세제 탄다 체조키 도두 제메 된토 탑지 추동 체신회 수봉 첸바타 사제기 초도래 세진이 나준디 낭 강가치 되시 세라 주켄테라 큐리옵시

최신의 연배 종출 교토 터섭이와 더뷰 목부티 장도기나 제티 르집기 모차르 신년 목부티야 나초기 소자 망치외 통계 지표 왠양티니 人이 세제 세츠외 고급 상시시 세제 믹소소로 믹시 송젠키 통소로 덴베 믹니베 랑소소 꾸주 체토베 마제 다동 펜준 슝테 체토 예제르 퍼디 人이 세제 큐슈 니베 탄다 세츠외 칸시 모부체와타 뛰네 포제체외 人이 세제 소자신 송구초

세속이 고르균 파르메 코로 대야 중국의 혼업사구의 차구의 차마 교도 동부티 랑기 체유진부티 조정시 지신 감치발레 대퇴년타 슈게니 人類列甲 파고예 동부간부 예제로 덥차 남이나조 망부 念디니 통계양비 경시 토조치도 지기예 예제퇴부 리제티손니 니고르기 내추 유체 권주 미워니 타르카라 속자 신순규 덥디야 강내식 중이예 타동 닌가 토디 랑세 최주도 조도 원장 덥차기 신가베토 유인신도 장기 되네 체바 묘묘시 가인스나 로메 급이 큰 메바티 장소소 자외 미워기 닌게 워토 마르진도 되마다 해 게류 탱고니 대체기 믹세진 시시 대야 중국으로 게류 탱고니 云南去沙洲看去，千万困难，却蛮幸运。

진짜 소문에 초배 바르니 겨류 탱글 기베 투급시 겨류 탱고 표준 디니베 장기 창 동북 간부 예딩 도수 유바타 최소 서비스 대자야 내디니 투급시

대야 중 퇴근 표송 초바탕 자자 체외 손에 전주니 긴감 고려 돈용 용외 미는 미제베 초니 이바타 찬난디로 초대 지겐 정매 네바르도 규부 배워라 뉴슈 유고 뛰는 교도니 손에 기니가 최종토 동답시 이바타 Charna Chuigi Luri Jauwe, Sogja Mabu Shiki, Chizu Jianki, Tse Tobe, Tsuwa Rutabla, Zesun Shuye. Shindongi Zemoro, Tsangja Shienbe, Chajun Gangmaraki, Roda Mabu Jigbe, Tsuwa Rutana, Dambu Chiye. Kwanzu, Kwanba Yudu, Kyo Jigne Yezir Duyin, Penzun Pala, Bu Seishoro, Nima Dene, Duyin. 我们讲控制盘了年年这位银币也不买没事七岁年代次怎么出差不着月容这种港码的你怎么都给速度穷学习东街拆起银币月天冲没出恰天了浪文穷港码的写奖票铁大给苏北人在了里面你去咱们谈苏北记者了看我们就咱们的妹妹 동지 시엔탄 자와라 차중 송마르니 예즈 퇴보로 초대 제주로 가부 유바타 통지 양부티 관주의 속자 시엔 송교로 편도 유시 관주의 통지 양부 타고르기 유제라 시부 체신유 계수의 믹스니 세 동지의 정시 테모로 변배 체신유시 농어를 치유에 데르모 유발레 차중 강마라키 레라베 장기 수본탄 찬냥베 체리시엔 손토바마세 타동 체리시엔키 뽀비네 태가르 쓰기 유시

0: 간다. 가스갈 게튼 존재 인지 양시야.
1: 제샤. 계속 가서 뭐라 줘도 니티 리는 시 보셔샤. 생각한 게 초급이 삼시. 나 다들 성례 날 배디 게튼 존재 인지 제샤.
0: 디디 인고 좀. 자도다. 총다 폐기. 쇼장 호주 공사 내 되게 생겼다.
2: 알레.
0: 네 고대로. 다들 시 좋아한다. 산동로. 소지 친구들 계속 열쓰기. 로지를 뒤보 지가 작하셔 열다.
1: 오늘 왜? 이제는 나저 샤도즈가 자체 욕배브르마도 가스칸에 선지쟁이 이제 등계시도 소송 가져.
2: 군주기
1: 오나 선지쟁이 이제 로지를 마치네 가스칸에 송기 되게 저 겨울에
0: 디디 연구소 다도 저거디 누제시 저다보 라이지도에 교류고 마신 바 나저 다오지 라보게 선지쟁이 이제 침부시 묘도시
1: 진짜는 여도와 용고 천재쟁이 니 드질러 섬도스 좀 말해봐.
0: 저라 이 짐은 왜 지마다 좋으시. 저다보 예호들러 봉두고에 밝혀집에 균두접젠디 빼랑 좀부터 미망고 가부치겠어. 더도디 나수조 보모디 개요미마가 이녀차도와.
1: 라샤 장게 코여들러 도영아마돈라 더도 도영아다다 코여 슈구남리야바.
0: 펀두고 오늘 배전시라 제부터 펀두고 오늘 중도는 장고 요시 네 보고 대저와 친구 친구유
1: 그 다 가서 제가 지고 돈도 네차 공수 중도도 쓰게 제마 챙아 규도 청사 발게 지금 사
0: 어제 네 여우저 봐 아 校장 진짜 로지도 보고 등이 오늘 경우도 와
1: 네 전에야 校장 돈년부터
0: 全职间给你这团结起做么特别呢永远起这么一年小肚子给军队车站做么特别呢那你看看嘛的偏多没被进修恰不起来人做上去一当下也是得马学的不过估计当不到哎呀那多年小肚子给拥抱了啥图给一年俺心这些学的风情的黑子的下不是估计个一个来重要
1: 一个来就 아메리게 로지산을 레사스 레베메도 신다 카케스트이메도
0: 로산지사
3: 에지 띵오네 항사야 지도아 샤도즈 니랑치유 랑사시 니제 근제스니죠 오네 체르치님도
4: 띵아롱도에 장시 디머시제나 에리군시시 군주 남자 상사 로신샤 제장 공수 등 알아주.
5: 예체는 산지도 야호도 이내 내가 용도 다른 다시샤.
4: 아, 지 다시샤 동해 마차다. 시험도 공기부지 보마 린토르비야.
3: 처음에 해본 듯 시험 말이 주등 조시에도. 아, 예선 다시자. 나 맞춰 주기. 청아유, 됐다. 너희들에게 사랑해인다

0: 이제 알로신의 계식시 캡치니 개치고쇼 다시 봐 자나다 닌지 소녀 잠치시 리센 소녀디 마르다
1: 장게 나테 팔로치니다 장 캡치니리 소리르 봐
0: 다시 김문세 되고죠
1: 용아 제니에라게 되베 니치리 센디 나 순지쟁 니치네 디야가 토다라베 민주시
0: 예랑년에 시이다 니지 주고 규제 개심부시 급디디 기라도 세베 인지나라 나 줄리 젠디디 감부티제 샴지모슈아
1: 니에디제 제세마레
0: 예라다 겐샤니바 규르부마신바 미스 니에스베 리젠기 낭퉁이 이리마도 장가 자고 집에 인지 님마시
1: 다 제샤 예랑 겐샤오 규르마친바 나즈 나즈니치 잠블링가 사치 카스카 송 통체니 잠블링가 미 상매 디중구 미 쇠베 서지쟁 니체 임 싱그리 가레 이 친구 누구야 이 마신은 다 쳐오래
0: 영아 다 쳐오시 남주영쇼
1: ये समता सा किरण से कुंग से ये मगाशे
2: जाय पाके छिया कदी पाप छाप से
1: वीडियो से बे नि छे छप सेंगे मिशन लम नोट दन छिसे छे जा नि जे शवा छिया उरु
0: योंगा जान के शवा छे छो
1: छिपे का वांग छु छि सनी खबा ना छे छो जुबिना
3: Kabak

0: 哎
1: 昨天我那也不是啥多。嗯。嗯。昌蒙差不多。哦，蒙差不多，大大的些，要不是多。啊，来，今天要我去不去？哎，你先看了，你也随便饺子三点多啥的吧。啊，胜利，你现在让金玉去你饺子啥子咋做的？不就点一下，我那主要要不是啥多。嗯。
2: 啥忙事啊？嗯，哎，你不，监狱许办几了，公司公司苦主不来几个小事啊？胜利，让我呢，阿水的话，让对了，陪公司做，用不你其他啥都饿着，地干你让做捏不起，你有自己来去让做看不得，拖干松起也不吃不着，家园全部要着，让我呢，叫我别着。
3: 哎呀，说些说些，
2: 有。
3: 俺孙拿了康不尼来要嘛的，鸡汤都阿家吃的。让他徐英给找我妈些年面吧。厂长，
2: 嗯，
3: 俺到徐英给找完了，让给恳求财爸妈去了。
2: 啊，这新个月，新个月，咱们俩先这个着吧。
3: 厂长，嗯，可对了，俺所说着，马子娘叫些年事啊。
2: 让演员去捉鱼子，捉好多啊。
3: 啊，对这，一年，俺所着的来个些老孙家老子亲子，
2: 嗯，
3: 马子娘叫些年这是对我呢，三大几不缺的没多。厂长，
2: 嗯，
3: 马子娘叫钱为呢，俺是没缺没等嘛的呗。
2: 可怜缺没说的，就这个话去个人。
3: 马子娘
2: 做事呢，七姐起来打娘来接的，没做我月上，俺俩做的马子娘做事的，做团结一边打的。
3: 好嘞，
2: 嗯。这是娘做事的。就我这个，春梅这个亲，你说这有没有长些小的？俺俩做的七姐妹春梅这边够了，年成些的短辈呢，过去有个大。
4: 谢谢。好嘞。嗯。再来看什么？看
5: 病毒，结果没事。做兄弟就做些能做的，不买八块钱的了，钱多钱，八价钱。马赛六件八价钱的，真正合适的呀。你要我的能做的预备，毕竟是农村县县级的。
4: 南苏的预备，彭国八国从上嘛，我会给他们寄过去。
5: 来，古达，你是顶着要的呗？俺也先找一打，没现在我会彭国八国给他们写个交的。彭国八国偏卡了头嘞。
4: 彭金，彭金有这做的彭八级，彭金，彭明有三天的呗？黄的是刘松书记这次去阿达，三口烧起钱的困难不起阿级。
5: 他的给用了刘洪的送了，当对起来就合适。给用了彭金给苏州门口做账，南苏和彭国八国上嘛，我会存在土地，就是忙起来，我会存在土皮。
4: 大哥嘞，忙个的送去的，这边出去看可是不去，表面个碰见的这差事我要去。嘿，然后我同我那准备去嘛，碰个八个月再给点些多。嘿嘿，你要我啥子脾气，给他预备起来不是？就拿起来预备嘛子，难说我那给他要的。你那么着的钱多，我到大学生去学习，谈到我给零用多，你还是拉点啥？你啥还零用？
5: 刘姐，俺这几种东西，俺嘴巴是中午去撒，马三把我俺催着，今儿年纪六十多也要得。
2: 孙女的啊，年纪六十多这些呢，真正用得起个呗？啊，
5: 俺说年纪六十多该用多合适，马三弟弟了，给俺拖着那么，俺这话写着。俺说昨天的，可有点儿三不当回事，前天昨天的，不都对么还小事，还是算不小事。
2: 昨天的。
0: 봄부 열댐 제리 봉고세 봄바 좀 쓰기리
4: 지지지 던더 봉고샤레 심비시라 얻다
0: 에 다그리 샤사야 여러분 아 봄부 류부야 노마비
1: 다도 공스키지 참에 상매 신세시 제자 담다 주주지야 대여 마시 모두 딘제 대비나 럽지 먹어 봐 하도 거기시
0: 아 나야 년에 사자지 제든 접전디 수입하자 진도에 내지 간다가는 쉬우면
1: 전신에 접주된 시기래
0: 전에 접주된 시기에 접주배 좀 치면 제 집에
1: 심어도 소재 없이 기란 능면 송도
0: 나 야네 돈이 간다 진다 아 니에세나 계승 알아주 공시 봉바 전제지라 외도 된 제 지기유나 알아주 공시에 잡으시 봐
1: 시 기란 교재 계진시 등으로 니치려 발견 나서 남자 준주도 제다라 준주 능고 마시 제네기랑 공순주도 제다 수제 갈라
0: 라게 할시에 봐 단다 라게 상문 신규주 쓰기비 내 유체 랑롭이 라게 단다 쇼세 예 쓰기비 제 말이
2: 첩제제라 기랑 공룡만 난다 펑두 남자 랑자 제우시 마슈다 기나니 러드시 리게 가면 나시
4: 다시 내 기랑 류도니 몽부 샤부인 이내 할시에 여시 어서 깊사 나가소게 마스 딥송아 기랑 다와니 닝시에 송아자
0: 我做别的东西让给俺公司最重他都觉得不记得我公司真正不算啥公司给这些后面也打些事当然俺们俩别打主意时间俺们俩做主意分析到孩子成天都去做你也连我你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1: 이내에 그런 셉주이 마가샤베 힙사 빨갛게 재산 모두 휘두마시 계속 이런 권자매나 되난 즉시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농 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튠다 체지부타 니다 체크마 시부 셰라 문노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난 차라 용장 체 서동 효 균난 수부로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수에서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티치

0: 어허, 때문에 지나지 말도와. 뒤중하다 라가자 대대지 서전 알아서 대모 야라메로 쓴부도와. 무 야라레 요말 쓴지고에 무 니도 열다.
1: 펑구소세 사지 중상의 용마시
0: 나수의 펑구소금에다 펑구상마 대루루스 나수대 펑구소에 도침대 내리다
2: 제오 나수금어쭈다 나 펑구이메수라시도
0: 말해 예디드레스입니다 예라는 모조이시기유 나수공세 후허하우터 농구이다 창구이기 펑구상마 대루루스워지 후허하우터 샤랑구이기 펑구디게 지니루루스워지 나수공세니에다 펑구동작하시 야마원제치기다 기라니 등기야수유디 고장도 통지구에
1: 통지 공무창의 펑구공스
2: 오호 나라스 비중아레라 라트라레 중요요시
3: 공시 민두군에 자샤오슈는 미도
0: 자차구유베 민다나 초요마르다 미니그마지 한우공매 충민을 갈사 류주사 박배퇴지
2: 어...是吧? 디... 류주마르베
0: 지다 주스나 퇴지 민그남자지
1: 오호 대야 점님시크기 볼게시아가 진 용두게
2: 지
1: 小肚子
2: 어찌 아자
1: 란디아스 당란 대도가 시청 란용배 아자
4: 지 오늘 닝지르지 죽도가
1: 예 시부들의 소유 야시지 시초리
0: 저
2: 소피자와 퇴직 자균 퇴직 유심 퇴제 응우다 더더 칭아 류지 퇴제 봉지기 패닝 어르지 내 죄바지도 바르게 제바 다와지 고시 디네 비칠 게제 렌추 수치시 타마데 니지 로르게
5: 오 디테일 용보사야 저와 마실라
0: 레고다 고다 봉도 너니 이제 커도 시에도 수 봉구 바부소니에 나와 시어시 봉구 바부소니에 공스 지라 제자샤 하러랴
5: 제상은 저 다리 지자샤 손에 그랬으나 봉지다 봉지기 패닝 어르시야
0: 쟤는 봉지에서 저 값이 그림어도 나주 공사 다 좋아 가로래 나주 콘서 지자체부터 지부차 말해
1: 쟤는 어우장 쓴쓴 가르유
0: 나타도 쓴쓴 지유 이내 퇴국 상부 개미 계란이게 변순 서부 용치야
5: 어구 어우랑게 고르자 마대치 전다 가르유 내 흐두슈 당고
0: 봉도 上个谈的三不三嘛, 从你去西江之下, 你之前的大大点没多了, 你也可算的七天车不三的可这是八家小妹妹三不当兵你也前呢七天车不三的起来也不中了下明啊这家小姑娘偶然给
1: 송년회약이 치료대체지 빨갛지스고시와
0: 다그라이 니 송년 모토비나 길레셰과 요르베 길레디 니에르바 제마레 간다상매가 샤오홍준 수임의 신비이나 코발리비이네 미잉아 덥디둔그지
5: 어라 미길게 어라 낭솔 용비 비친기 신우시인지 마시비야
0: 다그래 디니에 믹색 차들다 어디 찾아차오지
1: 디 믹색 헤미두고 年 阿弥
0: 毕竟呢，南宋两百巡视新元见习，的确蒙古籍，米色黑米多。哈，然个行嘛是，但得巡视新元见忙前重点落不着，也预备毕竟个巡视新元见出来有嘛是，提名阿拉猎物有是，阿就个个人工阿恰下三对节，马赛立柱头不是的。毕竟个巡视新元见，唐三了西族，恰下三对节，他们的查清起来不下不是，
5: 唐个。
0: 都是这家钱呢，忙错给搞不清楚了，估计该搞不清楚。弟妹，你给不中他了呀？
1: 偶然给不中他是？
0: 你信说？偶然个罢了，忙不清楚一年，偶然给空个这娃儿嘛点吧？决心没白托呢，趟咱们吃下子对接不着吧？小肚子来充不起，老不得个过手，这不是得让给么多把家钱托米多。
1: 三小弟去呢，
6: 七天车不三的，肯定是玩家求人啊。当年新的歌词是：“
7: 钱呐，都借他。”是，他个人去就的。今天不来了，可都得多哎。
6: 啊，这是，我叫马导啊，大大点声，他个人消息。
8: 我呀。

0: 루시에 다 지게 가와사디 랑게 싱글바 트원세 루시에디 야우 소토위나 지게 가와소야 고급이지 레마시
1: 랑게세야 갸시다스 니야라 둠디 난두기 제이메 기스투유
2: 갸밍게 잠베 둠시리샤 파무디데 수수가베 쓰동고 둠디뉴시 이나 앙 수부디 니에처빈 참부시용아 지바이 갸미
0: 니엘 랑고르마시다 아 풍도 라니에세바뉴아 삼스탄다 랑즈즈도게베 함큐치 파피르초피니 가로지비나 가가조조마 용시그르비아 스모에 마갑시그르비 니미세디 론니슈메데 위즈모이 쿄노마르다
1: 마시 디카르사 어 누조파메 파비초비 가로지그르베
0: 누조파메 봄 뒹게 가로지그 유비나 가조마고 윙그르비아
1: 마시 니 그제스데네 누조파모 라무도 얘기를 담비나 디제군이 참부 매베서 주시면 되게
2: 게아밍게
0: 他们见过的连那的婆婆大姐也是被波拉莫拉了多多些气度他们见过的已经过了松鸡马西第二次大大爹妈说努秀把我们今天那么给了没吧过跟着下不了给金个中午二郎给阿妈努秀把我们恩熊那边爹他们的金鸡学米肉松嘎中安阳中切米呢下仓大去下不得他可是这边的呢他们顶快不咋么些 김장 내주에 코요시.
1: 아지. 저스든 저 수비나 윤구르베야.
0: 난다 켜는 요 맛이. 라 접종 단대도야.
2: 디어 풍도 좀 니에 대비. 뎀 쳔부슈도라. 저 쳔부슈도. 니랑셰오. 라과도 안 숨부디.
1: 저스 저스. 라마슈다. 나도도 랭외규. 야메도시. 니에 랭외도 줍사소나. 나라니 갑상게셔도 용도에. 와야. 계란이 쉬시.
3: 给俺们弄点油麻西，丰都给俺两千多油松多的，多是俺粗油姐给吃些，给俺去让土地们拿，弄点油麻西。爹哦，给俺吃不吃的？你爹呢？俺松不的，我爹俺吃不吃多。
4: 我呀，再不看给大姐吃啊，你对开门都能啷么咋过注意的？我呀，再不看这只鞋啥子鬼？
2: 我呀，告诉小姑就去了。这只鞋，我走。什么连接卡不撒？你明了一车私语，你绝对车在蒙古车皮，听那嘴点点，我是女友别从哪去给人。
3: 哟，
2: 车子给你吃没？是是装备，车子是不？嗯，弟弟，他等我说绝对走得过注意的。嗯，爹哦。
5: 我呀，俺俩最贵有的名字也算啥？地主起码得批，好不消息，用不？人家记得。
2: 这就像哪个名字啊？OK。钱能俺过注意的。兄弟先前创业六年，看要弄个你是扩着多。农村政策给落了地呢，兄弟先前吃土蘑菇，创业七八年，没给给他上了两年。干脆差点我就杀起地顶都省不住，接了工作人民先创业土老不行。
0: 陆军的车间就只有三点，迷茫过十几年，完了，就到秋雨，没看是啥些点点还是热，陆军的电梯一样提了点点吹雨，俺最疼的七吨车间的雨呢，他上了西桥边，起来开进去我这休息。过年听我兄弟先云姐三十代休年人送给车子里。
2: 这
0: 个两个车的，
1: 听过说，这个没拉不起，
0: 聊不完。
2: 让你说。
3: 어고, 남자 마치 가스타빈의 디슈다 주고하시 나중에 길을 발휘됐어요 저우드 어울한 내린 조금 빈내주 못했지 내두 개면 고수이다
4: 오야, 다기지 마시아 저지시, 고수
1: 티지스
3: 개요 마시, 남자 마치야, 리이다 양계 지인
6: 나 샤홍준 쓰유 나 막벌고 보이
2: 지지, 샤홍준 개시에도 섭섭시다
3: 可就不就参谋谢姐，你让参谋谢的。这让怕就的，神经不蛮用啊。
2: 马西，谁神经多啊？
6: 可大可大可大。
2: 三千可蛮要的，三句哦，马西，你让的谢哦，当过官的，参谋俺谢就，他的样的可就不就谢姐。
6: 谁可就谢多？谁谢多些？
2: 开车马上哦，我得学啊，今天抓家。
6: 是第一呢。
3: 哦，开呀马西，手机马得些，人家记得。
6: 嗯嗯，出过去，关注。 nga xiao hong jun si ge yue. Ma guan ge po, xu nu xin yun jian ge mei bei. Tian nga, nga zui wen ge. Nos.
1: Ke yo ma xi, zhe zi ma jiu dong xi, zhe zi ma jiu dong a yan jia xi da.
6: Wo ya, zhe si. Nga xiao hong jun si ge yue. Ma guan ge po, xu nu xin yun jian ge mei bei. Tian nga nga zui tan sam le xi zu ni. 米里加塔恰下了女部全部端土被普通将于罗九昌阔阔子重新罗不及求穷擦了罗不能写的一年啊有些没把爹爹比抗议时呢杰克给卡斯卡了年拿着年生拿了吉利出席这国家出去拿钱不及我呀上去歌曲
2: 자기 채무주야 되지 힘씨 그저 제가 취시야
1: 개마시 근데 좀 써 그거 문에 벼랑 씨에 송아 예우 일이 좋아샤
4: 오야 제법하게 신설 다제시야 내 뒤에 맨아 샹부 유리비 거주인다
2: 샹의 어우 가르시에 거주네 아 아니 집으로 하실라 힘기 그저 부저 가르시에 오지 아자 첩지든저 봉도게 취입시 랑게 취입해
1: 마시 어부가 타가르가 다주 내 모집이나 어울롱는 것이
2: 샤홍주가 그 좀 좀 쉐워 주마 녀체도 뎨뎨 주마 두더 녀체도 녀비진의 초체 요미다
1: 디지 아사랑 것이 명의 신규 이능 알아서 단다 제대로 접전 수고하다 균들 접전 바리야 지고 마시 디제 셰비나 스모가 단대 지 마시
2: 지도 접전에 그 주신 그 바용제 아자 나자랑 신대 감시다 휴
1: 阿家也先把军子都给中国那些么就要开始，自动切都点子，国公如果切通过去，你的是自动切都赢吧？你新个月，你二个月，是最当初了哟，没想到个那么晚了，国公你的这日子是什么下？
2: 看出给不给我的走，我那全没读，阿家搞不要嘛的噻。 샤홍주르 봐. 친구가 그저 시메랑게 하고 위베.
1: 그랬어도.
2: 왜?
1: 어시. 디샤. 아자. 당가라서 디고르시오 마시. 나이게르 붙은다라. 기주진 대민도. 직제나. 디어월에 강르샤요 마시. 마다살레 어부네보 저마다. 야나도나 다자 킬레브죠.
2: 가리 킬레바. 방구바고 조니에르바.
1: 봉바 주전에도 저 정자 되니사. 어부 지지 전투 유사 킬랩 잡시.
2: 봉구바고 전에 킬랩. 녀대는 벌써 세워지.
6: 추, 추.
2: 키위.
6: 레고. 대비지리 십이 세사. 가십 주 꼼추.
2: 나 못이 先 들어 봐.
6: 인고 추.
2: 못이다.
4: 뭐야, 저지치. 고소.
6: 체크하래.
2: 오랑 게 녀치 뜨다. 장원은 와서 못 돼.
1: 와서 못 됐어. 공사 급딤다. 와서 빨리 도고 마셔야.
6: 공사 어, 와야. 다녀니스. 와야 와야. 이다.
4: 잡아가 저지 차사 봐. 야야, 저지 차. 고소.
6: 디기가 소화 괴디 당고 연나. 나 저 공사.
2: 아, 오. 공사시.
1: 啊,我也贏的。弟弟個說話規定當過原呢,那最公司呢國數局裡。這是。啊,這個就去。這是吧。巴拉。既然給我說話用語先生,你來說了沒?你既然舉論不透沒上,我真拿了金準備這些全身去。
5: 라인아, 원아, 저와 사업 뒤에 두고야. 오세. 오지, 아무나 구속 근제도. 오세, 로드게스 레사. 거지대네 마디브다. 나도 주주들 제 유세브지르 봐.
1: 나 마디어 슈링, 기랑 게 다도 야구나라, 로드입시. 진짜 샤워이.
5: 도중에 로딩 손발레 없을 때, 괜찮으시. 남자 괜히 지금에도. 범디나
1: 럽튜드 튜드 제스웨
5: 제스
7: 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祖尊参加
5: 가상 카발레지 다리 로요네 공수지 유럽신 이사로
7: 다리 나즈 공수의 출로서 중 유럽신 이르샤 이내 니에 코드르 니차 솔레주게 지경 길에다 몽문염적 고 주도식 이사 최상 간교다가 용비
5: 보시 필락지베 소진님 보죠 유럽지리 요르베아
7: 나 팅의 피게 럽지 대상 소전에 쓸어 용시라유 머시 러시 주신베 소진님 보지 이내 콘소 현다 민자웨 락세카지 요시 대차샤나 록셴마라 트위첸군 캄세아디 로망고 배주단의 지천의 유도 중마지
5: 경제디 이모시 가다 락세테라 네규스게메
7: 아스 공스 김주 록체 길레 손사 록셴마라 무슨군의 신께 심시라지 게나라 락세디 제유의 아스 콘첸부제제 지게는 요구에 매바 간다 년원의 시에나 나라 제대제 요미 이내가 수 공세 마웅게 채식하지 쓰셔 출로서 지디 산내 야구체 총기 홀 수변나 유사 개세 제마 비진을 사간 털레 비디 사지대 린타 첨부 유배 문제 치기
5: 다시도 딘제 임시 이내게 호대 좀 사간 털레 단다 신제라 진부시다 유죠 你嘴巴见到我们这么多毕竟你当时还清晰他的婚宿几个给了他几次有事几个给了他真最结果的看清晰的
7: 别生气给了

0: 야쇼.
1: 지켜보리라.
0: 小站. 让等都从远那边传过去.
1: 지켜보리라. 등에 튼다 등에 뛰어 말이. 로치 주세가 예랑상이. 뒤리 결혼 모습 관다 쇼입니다. 뒤에 또 다른 루스시도. 결혼 또 도토로 마치는. 뒤에 걸로 쇼로. 뒤에 가게 시험이요. 걔는 말이. 그래서 결혼 쇼도 유나. 쇼야 나시.
0: 其实你也都不大得不是让过了去运了恩可是要的啊定俺们一根几个不过可咋的几个人吧啊几个人了其实我那土地钱不多顶着一呢其实给土地下能买吧是的俺才能等到可以
1: 提领俺爹 공스디 섭체니 결한다 트메치가 용비
0: 트메
2: 보고
3: 인다 토토
2: 인다
3: 인다 네 총두네 장을 통한 대비 시기 경을 안에 펑구는 시지
2: 가스보시 어우샤올라가 어우랑 총두네 시기 경고시 다 열었지 인다 오고
3: 로다
2: 인다 오고
4: 쇼인다

0: 陕西省亲登西古色错别陪土西信那么马西属民南西王军政塔赵一德以松县那么塔刚此点属民了撇别过了其次创客记得去给冲嘎归也拉去给年多不给给日瑞给内车去若给扩大切别过了给冲给内车归地色起诉当运就归熊不灭把短途月天忙错了出一斤别过了给冲给日瑞内车年色若给不来吞别为年前提他难年冬轮难给别唐浪不去简直差度空年若给不来了车行给别过了严金海以将迷茫推错军内乌云天康当作党组用来团结的促进剂，创造作用那为高。
1: 什么链接？公干啥？
2: 公干啥？
1: 第二个票价送个七两片，听见你听的品种是工业扎西吧？告诉小。
2: 第二年品的段别菜你去出它，进的股别菜段日是大话些，下面是这两段那么写了呢。
3: 你头三星行进东西古早草白拍到四十两年。新九年给拍档三十一来团熊梅村的草坡塘，让永江东域给书记王军正给村的作用那瓦马塞松县那瓦塘，陕西新域给书记赵一德以松县那瓦寨，让永江东域给书记选拔，让永江给主席甘木慈点堂，陕西新域给书记选拔，新山平溪卡索索尔四桂泥给边角塘几座偏盖东区我镇那瓦寨。王军正去让永江东域塘四兄弟测序呢三西行情登西古则错败拍到四十南瓦拍板各是虚不塌三西行情去团圆人不难拍给列团了夹着南瓦拖起去虚南瓦寨况且三西年三季四季四军点别那些银别陆军团这么看难几个给边角塘几座偏盖东角来给开进拍月因为越南陕西省情去积极书记习近平去高会开进去广东老大团聚丁色前边恰恰看了春节三不套一不谈陕西以边角塘几座偏盖铁春节三不套板按照各座塘包包七八几个度别人躺在米地可以吸引你都你是这样的到我给班积极书记习近平去中央古早草白那提提让永江五年内让我出去跨玩点地修为七号修不堂让永江东域堂四兄弟列团年修三百马赛松县开进当年中亏路给停车间做准确的命的别给列团了跟着三百堂规矩三百当年按照列团卡也不足够短距离卡叫三段堂西进是扩段当月听给平均第年查业狂比给推三所列表配给配给亚特尼陆团习近平给苏西南为党中央给革命物质南瓦的全国食堂积极书记习近平给配给列团国了南为高贵开进堂推了三边党给平均在去年天葬点不吸引吧抗力为一百堂基座人路冷路给开发人心堂每个金山前面出一抗力文月了三西区别培育行进堂创建了更有密码界给修起改变南瓦堂卡车的面积送不着王军正去积极书记习近平去松县开进去广东罗江堂六大丁色七八堂推了三边党给培育在去团结丁色前年立即短八堂年内丁色立即年过节前的查街堂丁令给每个堂长组军七个堂基座军用客本所兄弟同色前年内团进去军控堂立即千军色托基座军用麻辣堂军用女部停热间给出在狂多当地基座军用西团丁令用了七个人陆军团结前面特具六大丁色前托团内给新堂现在三队七个所一天修改托边角儿北塘狂民拥有了军队东军营芒族客工给年内丁色百年芒族立柱塔格林修建前托米利卡给芒族给旧柱塔配给给重建年柱前托不塔托南塔金南推的东军营卡地若干气球切入当头，巨能建给新店边玩比利塔，子女壮大这天，米利卡玩比利塔中，年底节气球滚地当年，中华米利集团错把组军气球滚地东军营，让永江东域给配角列级新店边投过的钱呢，换作列团堂作为苦肉三不喜军的旅行一个念头不谈，这话什么将是与不钱呢？制作人路停车间给平均三把组军人修脚，团军就这个银鞋送不着。赵以德以陕西省委堂省情四兄弟测序呢，培养永江给团员人员呢，陕西偏盖东角夹表堂，陕西以培养列级新店板，透过日十七南玩，拖起起徐南玩者。况且培养党堂一个给特具既用处内部开进送一百堂，培养席位荆州当年龙个团结汉南，南市老外都与我得比军队充裕。 라바르투 당기 소진 접계바 초춘 루튼 시진핑키 소신나웨 당 중앙기 규르미 우치고 페랑교조 등위타 시슌키 미리카기 레지망조 튠디니디 체네 까제 베준타 베부훌린 체베 자샤카 초용 야튠타 루규릉신기 춤제 토교 군디 당규 타팅 강중 사토르 용급 시진핑기 퇴럽살베 중규 케주 덴베 지조 링루기 광베 락링키 랍친 뚜슈타 중규 케주 덴베 지조 링루 럼루기 케바 정신 챔보 뇽저 스무 충라 提醒 사토르 링내기 낭드 띵 서버타 미리 튠디키 자와 덴부 촉바 뇽저 스무 충와타 지조 링루 팅럽진키 편조 살베 믹세 워차타 게돕 챔모량 뇽저 스무 충 안체 폐기 덴린타 폐게 겐캄 탄섬 도지지기 퇴진실을 슈께베 냠뇽타 쳐텁 상벌 롭중 슈네 총내 티웨 토와타 쳐텁 티웨 토취비 지켜 수지 시진핑 산시토 60러 배급 나외 송셰타 가구이 계진 락달 퇴규 딩섭 체네 딘딩아타 랑청아 슈께아괴베 시소기 랑자 계진 락달 퇴규 체토 중크 루기 팅럽진 주군 체베 산시이 레젠 사버 좀교 베준 체규 인시 송부지 赵以德以 폐결체내 로숨줄하나 신중니와 로숨지도지외 저와什么对别 카대로결列툰키 춤제상부对别마세 비리냠레딩섭체유 경람살베토 안주 너리서구이라 카대로결체배 첩시기 겐제착도쿠르네 내래개비 폐결타 마라규디 폐결 퇴유중부 폐결제 체교 균형체디 미리카와 펜수 조원타 비리 냠지제 체부타 개주타 렉제덴베 튠레 폐계동와 링네타 롭스 폐계동와 레지신덴베와 비리체바 망조렉주타 게린 탄점서구 주균속에 갑별체배 제덥 튀구창도당토 너리서구 유린디쿠타 뷰다 광비용교 람디체교인 첩지 랑외기 렉제 강리된토 사뚜님구타 튠레 튠교 링네타 유고테 비리 겐캄 냠균속에 차와 주디 체디 니페 니게타 냠도 폐게 동외 나바 사바 뒤티 중크 루기 팅럽진 규 초용네 도치 기급 죽준타 미리 갸탈 용교 리기 티외 망와 비규 인시 송부지 폐도 쇼진 산시 신친 등시 구접 초배 라스 총일타 너리 서구도 폐네 나총로 송종타 총십 탈게 폐결 남장기 피림 써라 등심 나와 마세 폐결 리치 신된발 첨진 나와시 랑용종기 우지 刘江塔 다와치린 공회 才借他 산시 行经기 우지 李军

0: 시부지 니철 근종 안웨이 뉴르급 루카키 기초로 거인타 초규로 뉴르급 제부소기 낭종 제부타 낭종토 퇴총기 뇌즈고 특소 제부규 루카키 철슈 퇴축규기 년크세베 원톱기 뇌부터로 친규라 사세 철슈 퇴기 린자 원고 제비 特地 강송이부지 스몰링게 팅디 편종 선규념자 년두슈사
1: 디웨마웨 선규 켄드나 주리딘디기 APP를 쓰러나
0: 상공제용
1: 상공제용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 용장 농 용장 나르제 용장 셰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에 셰라 몬농 참부 스웨디 초라 유조 난 차라 용장 체 서동 유규난 수부르 정다르 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수에서 탈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0: 看啥方圆春最灵你看阿里雷斯啥大娃用过这边了主人官了啥娃姐妈们都推最没多啥娃姐妈总推最用多给雷斯是我姐有就哦 감사. 방여 침수별 레듀카 기랑게 좀 뜻 수변. 감사. 기랑 차로 주고 가리이나. 어. 나 침수관 라체니 희. 그저 시규 같이 쓰이 남비. 수면. 계시니 니다 노메 빈터리 삼이 마시 봐. 침수관 라 총도 초자베 지르. 미신다다 좀 뜻 숨마시.
1: 아니. 기랑 셀 가르쇼 위나
0: 니 주허다 민허 행복 스기유
1: 기랑 디콘 디괴토 슈니 허 행복 스바
0: 슈겜라 레스 니 기랑 거 군유이
2: 아자 행복
0: 쇼치
2: 랑 근데 스욤 바
0: 니 상마 다스 치가 용피 쇼 침수 관다 체 유휴
2: 침수 관라 슈샤
0: 요 니 긴조 신제 스유다
2: 체 스와자
0: 유 참스스 더브스다
2: 아자 랑 딘제 야불라 콘조 슬레도 되다
0: 계속 교육을 고스톰 좀 아 레양 양치라
3: 교육을 고스톰 좀 아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세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바 수치 뇨부용 나고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겹치

0: 야주
1: 야주
0: 쇼유 라나지 도서여 치주노 대한 저도 고가 쇼아
1: 주니 대유미도
0: 왜 라나래 로니 대유미도 네 자랑 가제소 당대 신진의 정다 체제 노든 칸다시 그거 비하고 되지 미신다 주니 되네 저야 요마지 라노 이스미야 메든 저 근처시 치주 소유 대조 양가 스스로
2: 레스
0: 어지 쇼유 니란 노든한 저도 거가 교수님들게 란데데데 저 같이 오시
1: 돈이 되면도
0: 돈이 되면도 도스데데 뇽마시 란 레가 치스디 미신다 거시 게 차없이 란 노든한 레가 차가 좋다
1: 니에 데스 베비는 가 주의
0: 야 주의스 왜 장과 좋아 단데 잘라도 없어 게 교수도고 喂, 你还让给谢宇的?
3: 阿家雪梅, 可气了, 行进那种的钱, 苦个要停这阵呢, 疼多忙个也卡里呢,
4: 你老没把那对抗了下, 停这抗了。

0: 야면은 가서 계셔도. 뭐라게 님 가시네. 내가
1: 주지. 나.
2: 지. 다시 건조문 좀 가르치 워시. 계속 지니와라게 셈피는 장중이 내래 되네 비스다.
1: 뭐라 지니 마시 봐. 나 신이 가르치 오르베.
2: 아 지. 네 가르치 써.
3: 오지.
2: 네 가르치 써. 就为你养家学的
3: 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姐周玉
2: 你看就不就谢谢俺龙安多啊让给钱你买吧你先买票快乐的用啊让说不给不得是吧俺就兄弟看了让你要透明度得来家拉都不少给不得哪都看着都过要求
3: 你让谢我, 俺住过没?
2: 用啊, 你今天忘了说话亲姑。
3: 先你等着去。
4: 여쇼
2: 진도모와라 기랑계쇼이 노동한 요수마주에
4: 가르쳐서
2: 모난 중매스기
4: 중매스기 가리나
2: 전대민도사
4: 용아 전대민도 육쇼 제리니 노동사발라고
2: 가리나 계속기랑계 모난 초대제 남희나 안쇠 모난 중통민도와
4: 중모토나 중고마리 뭐라 가르친 뒤에 내 제로 줘. 긴수지만 내 뭐라는 게 막아.
2: 가리이너?
4: 가리이너스. 아, 계지 망고도 저 제약 가르도. 랄 가르치 있으니 젠 타그리 가리. 삼을 안 시야 우르베.
2: 이네.
4: 내 수유는 쉬. 내 수유면 마주도 고개 봐. 레고다. 라게 샤모금이 상마. 小雨那么就要死去了吧你也过去没有

0: 주어 견제 제고매 안주 쌈 야우 식당 고기 야면은 장아님도 로죠
1: 나나 루니 되미도
2: 주죠 장게 안 레어서 해줘치다 나 정기나 대의 완사 속바 레어서가 좀 되미도
3: 주모 레어서야 된다디 레라부터 이제 여마시 야면 도시 레랑 대대 디네 내 키치 쓰러져 온거 영어도게
0: 칭지 让梁朝华造成这事，就有大道华切同时。下面呢，俺你们都住俺那桌，俺如果热气，听他喊了一年，俺一片嘴唇都切出时。请这个让重庆那两个菜投诉呢，从有你对呢，俺你们都养出时。
1: 亲爱的阿姐，让俺你们都撒起劲了，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초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러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균장례 조조 군두위 겐지모 차트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 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콜라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 지금

0: 아마 망치도 나도 지키 주의.
1: 리.
0: 허리 아자게 리키 주의.
1: 당시 아자레 구초시. 랑가 아자게 시에나 교세다 공루베 추모를 가부시시.
0: 야, 아자. 랑고시에다 라레스. 교스 추모스로스다.
1: 됐다.
0: 가르쳐서.
1: 랑테다 치야 유.
0: 마리. 야.
1: 传媒的就有天气的让给谁是吧?
0: 嗯, 万传家给吃着的是给。

0: 我们来的话，让来接，我准备的。
1: 媳妇，
2: 어찌?
1: 체니 답사나 개비다. 잘다스체 추스도 주인. 뭐?
2: 니 잘카바 예지 튼다시에 와삼주.
1: 그렇죠.
2: 장게 러세니 두게.
1: 니 뭐니 씨즈베.
2: 티린세 좀네 나 러세 투주. 러세게 팅위키라니 레체마 잡디게 제도 쓰기. 강교 장게 러세 저와치로 쓰기.
1: 문예즈베. 전도 제좀 소년 입시.
2: 어. 러세게 장게 세 영시라도 비슬럽 거자. 장단님네 직사.
1: 디 저와상고 말벼.
2: 이내년에 시인다. 기란이게 지내 접시. 장게가 저 중간 세계야 개는 제도 보다.
1: 디디 인고초. 제좀 소그리스. 쟤는 얘 미망스레제 제 망스도 보 키셔.
2: 어.
1: 겐데 세리데 갑신이 무디데 요르삼삼어초.
2: 지.
1: 쟤는 알람사 세가 중이다.
2: 진교교.
1: 나 중이다.
2: 어.
1: 잘랩시. 감사.
3: 진이허라. 감사.
2: 아.
3: 나지 료이 총기 댄데 루싱기 기겐시 키라르 차로스난다 슈스유 타데 투스유네메나.
2: 아, 투스유. 슈다.
3: 터체나.
2: 차례 가르유 내송다.
3: 진이허라.
2: 로.
3: 차고시네 키랑 내스 냥아스네 코데쇼. 키랑 텐의 신칭기 팀스벨레 통화 체제를 차례는 유입자.
2: 러지.
3: 你 kirala charosna da shusi yu ne tunda ji timzu ba jinzhi shu yu xie san kirang ge zhuo shan ni yongru bei le
2: tunda ha zhen
3: ha de zhe shi ne lo ma ka ji ri xiang ge shui wei chong zo de guo shi kong su ni cha yang si na zhu ge da ba shi qiang bu ge cao wa ge zhu guo xie qun de cheng mei du
2: nan de timzu zai ya ka ri yi ne
3: ni ne su di da da ran de mei du sheng ge
2: 기랑게수노 소저다 님도 소우시다. 간전나 신경강 조사 내 신경규.
3: 이내 동의 내서 다그리샤. 부디게 딱반 나주기. 머신에 콘서 상세 제브리럽나. 문에 상세 제브르베. 진이 흘라. 창고슈나. 나니다 부디스다 님도 대우시. 콘서나 체 로적 솜스다. 충어 로드윈 예즈레 요마시. 콘솔메스탄도
2: 코미 상부지었다. 문내 신비치도 교시 탁주는 것이.
3: 도체나.
4: 겐루라 딘제지. 기랑게 제나 류간 디손튼 제스지 담비 조규 부조 나르 송야 하리나. 기랑 방다 하리나.
3: 방다 콤세 나다데메 이내내 수딘제 니샤 로디니나 퇴스. 디손튼 제스지 조제 레우좀네 송 니스딘제 라프시. 기랑게 제나 투수텔 독심은 누구야?
4: 전 종류의 통조 딱제 제유나 기랑게 긴급이.
3: 네, 수위 총수 주진 세가 침비 공개 최딩 주네 다시 다시 제 총수 통조 딱제 치고 얼 송기 내두 김도 송주.
4: 전에 바 자연 약이 긴 상다 유는면나 别 차샤나 돈도 소스 상다 유면다 양면나 사약 제다 주시 제리 신제소.
3: 네, 총대 세가 침비. 총대

0: 那些民族送给真是不管了我重点路穷给几个人团大的你去没去这些不是一年你的不过就是他你们都点我月子况是孙秀点不是穷的生病拿不通的生给穷的所有民族马赛况是哪里出不去马赛不过那是大家切度金大生么生真是不是不说和你夸不定这月不通的那我的心给不去的没多徐子真是不管了你既然猜呀的既然通缉钱不送上你随的他去写个特批跟着徐我上去你那随的谁不去送的多
1: 建筑了那不知道不会等这东西等到还最远呢
0: 杨四那年不会结余现在送不那是特批不明多
2: 钱都不会也不得也咱们属于种族的是别
0: 老婆
2: 阿里同同同做推梦恰显大都给了
0: 推梦给恰显大哦我这不得给给拿咱们重岁穷这么了这些
2: 阿里
0: 你罗面哪儿曾之前个住的你了重给不了钱你那穷这么远不得给了你们都曾之前个住的
2: 你这难得见了啦我可有送给这个东西在你手机我先别你看他写帮他票过今天给我水位重组武器了手机拿啊
0: 类似我可是住进的这部月今天给写帮他那边接了你也需求
2: 嗯
1: 见了啦你最近今天都这样吗我到联络最后就去续对你出头去我让最明预计里面吧第一你最先不随你他就写的这
0: 弟弟今天拖欠的收益既然给退休退休是不是当时你突击连背给些羡慕送拖欠的收益
1: 等这么送的俺就学有
0: 钱呢俺念主意的了
1: 用啊
0: 拖欠呢拖欠呢
2: 就跟他压酒
1: 接近嘛这用啊
2: 太多
0: 累死
2: 给你了太多
0: 他配我嘛这
1: 累死
0: 说啊
2: 给我就跟他拜拜
1: 拜拜
3: 也是上过县皮呢水位创作万仓创作的经销企业的我最无缘钱的经不起公正呢养四十万吨这么多你也穷归破养送的这金对没多水位创作还有要人行个要人一年谈的最行个的这点就行人米里恰下笔呢忙些烟火的年不讲人从今那里清白落不清落我们拉着团别去藏面万仓所谓连面前途的生活嘛的呗我是全面国民水位重组董事前面顶着天外有了呗
4: 给这顶着的先给阿姨唐多万丧重组批给等对孔志明年我水位重组立即批死了不是去的落你也给他做批就当就比吧给他出不下别急了我水位重组若不起去前面吧大弟没最马信的你也马信不要了呗啊我做创作的哥哥，立即批，给表前面的，给让做批改决定这组织呗。当地给让做没对批改当对要是，一年实习没吧？我做的你们对其他的，我做实习的点要嘛是呗？给让做穷人吧，什么的，我让做你们对其他的，不是有效，人嘛是？
5: 哈，就冒险。我让做当到顶这些的确有嘛是？创作你们对些需要的，空心不干是吧？人嘛是啊？是吧唐的推定这里来咱的没吧我让最年妈给你的给谢比呢确实给有嘛事。
4: 妈的你们对鞋子我让最近咱记事大胆记真过了吧。我最终没脱不着给让最牛个月呢我怕逻辑连横着小事啊。
3: 顶着活不谈过瘾的脱不着没新的机会嘛的是吧我做万仓虫最终没抢下三对钱呢干了也没有月上。那么严重的事情是现在他不去讨厌我去其实水位重组出名可是他独立要讨厌卡的鱼没事呢接了所谓同道七年用被里面都捏着各队对可是他不去水位重组出名的用我要的第一天肯定是接着鱼同道他不去用场下杀去这个人七年两个下鱼万三重组两个下不来忙着送的掉
4: 这啥用啊用啊让现在的这一呢你们对小屯大地可离了些熟悉一年我最重命万三作为 고리오라 조견답에 된다디 신교 컴치게 과치비나 아니 언니가 주도 제토미도 좋아
3: 허세 가르치님 봐 예지 세기 세기라 나치 구치고 입에 마치 녀랄 오고스페야 녀밥에 돈 대빈다 让给 j 斯 s 这些笔呢我做 n
4: 头枪马的天子出面许多火把给你的那件事了用啊这都马见马见不起你们对钱不多的我有的给对没多几件事不大几个面啊是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3: 칼라 디 모가르다
0: 아지
4: 디 아지 남겨다 싱무도 왜 미비기도 더도 대 대뉴도 왜 저저저 저지
5: 아지 저 마우시 저 마우시 라이나 자시다 디르잡지 데 아 진짜 지리 가서시 장가발라게 총수님 님도 제비나 제망한 주 피게다야라 팬도 요를 쓴 거면 되게
3: 네 신규유 어고 살량 로뎁시시 나 등수유 디리 근제스 친비네 슈고독스야 용고 티리
4: 허 디저 가리베 그래
1: 어제 장대다 다다 제스므도아 네 라데 유비신주 님고 님도 할아사죠
4: 수지라 네 기라 슈아주 네 데나 기제스다 용무도라
1: 가르제브리
4: 기라 공부시다 기나즈 퇴제 소르드 좀네소 네 공집랑아 저총조 지마조 규수 수비 다른 기라 시다 나즈부 카셰시 나주비 랍제기게게 출 네드두스 팀즈바 예제치기 네 나랑 스님도 치아치도 바르급근도 극부유 이네 기나즈 총조 나조 레미교르 즈그도 셰비네 모사르샤 나주리데 기나즈 총조 올레나기 레미지기 톱질레 교육기시 아, 다 용미도 용미도. 머신 가서 교비. 교보리, 교비 접시 역시 갑디 맞춰네. 계란조 뇨도도 소토구르다. 군주 조균 수배 된다 디카야제. 베드 신겹제 대비너. 나 조리디 주도 제도미도.
1: 아지. 라게 녀섭제 삼려로 수겹다 제마제. 머신이 부구나야사드 유스입시르 봐. 간이서는 나 중고 유자. 계란조 종조 부구나는 알림 뭐 요르베.
6: 那做装作不过哪能啊苏三啊着了呀起来给你这苏古云呢我的干没学啊点没多哎呀着着着着着马里呀着你们都喝了谢谢真准备着我是我马去给谁混醉新疆关系比呢可把主意呢求死给他你也去到前途没多啊怎么去感谢你到中意听这局里念不了听到关头写完是读
1: 新年把卡卡奥先幸福你看他的真正王后子的建立了个孙杨你最的出土协议其实他们帮他对你把做小雅的旅客的总统这次的参与呢我最真正的人物给小雅他的能协议把做个学习定制中间的一年把做大年个巧了所以做出来的不错你是出面别帮他故意 계시 콘조 바조다 매베 방다 유비이나 내주딘조 콘스다 조아민도 제자 니바도 방다 군제국이
7: 방다 된주이네 아주 섬저시야 맵소 도시
2: 첸더 비아스
7: 이네
1: 증진기 주루다 제비이나 직체나 완찬초과 숙진티베 마치 기란조 주관리 이네 숙진티지
7: 다가능시 니보 주관리 숙진티지
2: 계시 침르 자비이나 디손튼제서저 침르 자우시 아주다 조아 하루여시
1: 昨天预告委托车协议审批让三栋的谈到万丈作弊属于创作力属于顶这级随差不及可是让属于顶这个车协议阿里日第二年三个空不久前那个车协议阿里日第二年三个空不久前那个车协议阿里日第二年三个空不久前那个车协议阿里日第二年三个空不久前那个车协议阿里日第二年三个空不久前那个车协议阿里日第二年三个空不久前那个车协议阿里日第二年三个空不久前那个车协议阿里日第二年三个空不久前那个车协议阿里日第二年三个空不久前那个车协议阿里日第二年三个空不久前那个车协议阿里日第二年三个空不久前那个车协议阿里日第二年三个空不久前那个车协议阿里日第二年三个空不久前那个车协议阿里日第二年三个空不久前那个车协议阿里日第二年三个空不久前那个车协议阿里日第二年三个空不久前那个车协议阿里日第二年三个空不久前那个车协议阿里日第二年三个空不久前那个车协议阿 地区的人给三十多大一年年前呢都是我差不多的我让最过了大家钱呢你就跟这一面的
7: 等这穷病呢三千钱的要钱
1: 铁线你最让辣味呢
2: 用啊，你先去交关头。
6: 干活时间还有吧？真干出去嘞，我有其他学校。
8: 况且俺是兵家绝不听这嘴贱，同学写不起的，你们都让去吧。
6: 俺都是的，你们都是大吃多还没多，俺让做你们都去，我有写不来。黄祖大，陆医生把精神打折。
9: 啊，这多久一遍好多啊？多久一遍？那天当去托运的，俺第二天参与。这是这是，看看对的，咱们看看对的。你单位呢？第刚那几日下，第二重点给留了个，清水把解释清嘛是呗？清水不的呢，俺最重最念最了，用着是乱不是？第三的，俺让最给表情过关。现在我让住给表哥这小妹给姐我接过来。哦，你最多的俺们这嘛接不接？你对他就接不住吧？谁嘛谁？呀呀，给接着给接着，一道。哎。
10: 列车要了呗？
2: 叫我列车读。
10: 第二遍。
2: 第十一。

0: 없지. 마시. 녀선어. 그리고 숨겹지 뭐 없지.
1: 아, 지세 가려봐. 셰어 마시. 수수와라게 주도 넘면 도와.
0: 나. 영아. 나.
1: 어디? 진라.
0: 가르주도 저 말이스.
2: 난 좀 완자 정주. 정주 나보다 조주 인내 유고 건지티엘라. 나랑 저 레시 시자 요시. 이내 주교 정주 고장라면디. 총전이베 길에게 던져린다. 레슈 다가능시 천지 대조상마 명세 도부시 자지. 젠딘나 슈니에게 총지 현다레 마체는 유마시. 제자 나라주 니바도 슈게브지 모두 균교세우지. 딘제 총비는 롬초라. 축도 총조 고장디 캬갈 계약이 로아요다.
0: 수수와라 돌딤나. 딘제 딘제지도 나 조이유라.
2: 야고도 모두 슈게바. 급디디 제시샤비 딤제 총디 토라. 제시샤니라 자가 캬놈 부지이.
0: 디 니카바실리
2: 교시
0: 怎么说? 레가리유 가리 그뒤 내 수지 아 용아 용아 용아 네 시수 수술해야 하고 제시
3: 고무소 고무소 계장소와 계장소 디송의 종전원의 구유순교지 모르통샤
2: 다다리 네 디고로 시에와 삼대유 샤모로 수익은주시오지 민선다 구야로 도순시에 바세 구유순교지리에 도순시 시에샤
0: 마시 디 워우미게 첩구교 인기시
2: 첩진대 군이 요르비야 머신에 계란이가 고대중에 수위 종전의 다들 깨깨비 나라주 중고 박소 수지
0: 民族种族不过拿下自己先过去新级级你们先你明白以内会有松级级的突出的杀鸡电梯前你去掉当时才敢用过的你也就看看没吧你也前呢公司的给给大学姐牛庄起个预计的你也就考虑有呢我就种族的你们对几年以上公司有牛庄的垃圾给上忙死了的生活是
2: 俺拉族万山庄族做起去，庄族人等着大爷的，可能有这个土大姐夫的。俺拉族学不下呢，想冒庄族学归俺们吃呀的，俺们团圆，是吧？你一年穷啥样的吃这些鱼？一年当牛们挣落了，俺们团圆没？老毛是年过点的，家里呢吃些不吃的。谢岁了，下张花样了都存起什么东西？俺拉族下的下张花样没被给人笑话。几个我了？
0: 昆州教育考给谁读嘛是？你早晚的免费什么读？嘿嘿，谢谢。你别笑笑皮，教育呢，昆州你嘛是，没事呢，教育免吧了。
2: 免了也学着。

0: 아차 와 요마르스기.
1: 어찌 진짜 그랬어. 갈래게 니다. 뭐게 니라. 전염전이 용마시. 근데 세네 년디요 수바. 디즈디 나 저 신규유.
2: 신규유.
0: 어고. 어고라니 어고 총주다 캐메. 지켜 먹드려. 당 아차면 마찬가지 용도 왜. 나 로친주체 나 개사부지. 흔히 구매. 제사 어우랑게 나 로마차. 어고라. 나래 로견부 요리라. 니 두규 어후 스페우면도 왜. 그러바. 제사 코키 챔부시라 요르바. 니 어우라러 동원의 수셰고. 정수 올해는 심주제 탁주체니 오그라 소배 지켜 준비 로직 라처 나래 치주 토제 인사. 디제 챔의 용도 왜.
1: 어, 가리. 가리 치주 수고지.
0: 말이 로직 치주 말다. 니 라치래 치주 퇴바 수고지. 니 라치 가수 있네 어우랑 치주 퇴바 요지. 니 라치 파는 어우랑 퍼거다.
1: 어. 다 딘데. 어제 삼부비도 삼부비도 삼부견님도
0: 세대마상
1: 삼부비도
0: 예전에 삼부도 오라 삼도다 멋이 총수니 님도 신예리 是吧 이내 지지 간다 지지 샘을 요지 제만에 수외 총수 레거 어우랑게 큐요네 도담시 좀 알베
1: 으지
0: 오라 총수나 구지 로마 체사 상매 지그지
1: 다디 어디 총수 올해 신다디죠 근데 지금
0: 네 총수의 레집에 대해 총수니 직불다. 고내다 레그 로카수 제유멜의 대니 여와 치규리. 니에초 능신이 제러 로치를 패진 치숨주메 저지.
3: 오늘을 배.
1: 디도 오늘 이거죠. 쟤네 총매.
0: 어 총수니 이거 총매디. 아씨 단예 갈수고래. 총수니 이나시. 다시 총수지 이거 총매를 봐.
1: 시시시 김사지입니다.
3: 김사지입니다.
1: 시시시 다들.
0: 나 지금 미소사. 여와 치과에 가로래 상무 직불이. 어 팀이.
1: 你也可对了我最重说谈的退散卡设计给金大大不过拿下四个是可最解决给你第四天才所在出了所有军大不得四个是吧是他是偶然对的的卡是给我旅客的送所者做不耐送谈的不多给区别才是大家这边你下三十的给仓木才是留下才是来的话我最三不是当不一北京退散的是
0: 没人这屋有对哭不清不越上瘾的人是吧前次错别心就写死没事他的重塑你我也是你们对喜剧的人是吧一年没去人路给都写在你错别他姐姐偏地贴子呢恰谢许多你亲爱社会重塑出名没人这样起死的话
1: 儿子我那样我就是重塑
0: 你们对给最需要的配汉初给转送仓吗错别等个人等多
1: 退散的给了出去的人不多是这样的困难人不多是这样的我大概知道用得多专家都是你水位中最中不用的策略拉巴都中不能要的策略让了快退休费偶然给这些人还比你们做过去不多然后的我们错些了啥不得没错给我们给我帮你啥不得错钱不啥不得对
0: 我们错些了啥不得 我这有个
1: 给谁去买米地子疼痛啊做吃不下的可这小子这行吗是第你也把这些老鼠给不着第一次的你也老鼠给不着是吧老鼠给不着抢救不是吧我这我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쟤는 걔나 니마피시
0: 영아 영아 영아
1: 지금 몰라 도전아 수고
2: 옹마오칭
1: 으지 幸福, 是安全大家还有呗?
2: 俺传家自己连多次鱼
1: 前天用啊, 今天是你的干面那些 俺明天准备的,
0: 舒服,
1: 舒服, 舒服
0: 哦, 就延皮, 俺刚刚给你多了
1: 他也能把枪吓死我, 乐主
0: 可是, 俺自己连过一呗
2: 传家, 你也让准备到这边, 你给俺用皮
0: 去比赛了, 可有送给前辈, 推到了大家心里有的, 让给大家消化毒液, 等到俺弟给俺用去, 就是死你呗
2: Rangdi kharsuk zhi?
0: Rangga chanda nye kharsuk gore. Rangga doksoy simche dea togu mendo gwe. Lega meda chwe che, tondo gegen di chimsub za chi. Tondo chimsub dige shuyo gwe chongso chi xa. Kari, chonggen na chimsub nga singgu yu sa, chonda shibchu yu singgu gwe. Rangga dintre che bi na chongso ngu yu khasu dangwe me singgu yu be. Chi gya zha lhasa dangwa shingrda.
2: Chi gya zha lhasa ye? Kari yi na?
0: 你让他先对门度。
2: 区别当在姐姐能打门度时，看了一次检查这样事。
0: 你让他先换药了呗？啊，今晚呢，区别去这用事先治吧。让阿弟姐个用不着吧？
2: 哦。
0: 那这送俺俩去。

디가르니 Tundita, Yarzun Yimbe, Turuk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dun Tobe, Dusi, Chirin, Tor, Dungu, Juning Zhou Chishin,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Tundi Dangle, Geyungi, Miri Tundi Yatunki, Besanku Dujuro, Shunun Gilu, Pinjong Sarbe, Pergi, Tungu Tatambe, Duzi Legbe, Pegi Lambu Tor, Yuula, 피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지기 두시 사바 와다르 체비 뷰지 레구토리 사드 벤저로 피지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는 개비 균정 사비 지도 点비 뷰기 주진 띵여티 겐강 기멍시 등부 주바타 사드 겐강 불류 초두 송종의 슝는 개미 계급이 Gengam Shebe Toga Sertun Chekiro Shunun Gengyu Pyeongjong Sarbe Tansam Dopten Ta Hesung Sarden Ki Ji Chi Ruyang Zhuyue Ti Chou Yong Ni Tansam Dinling Ta Tansam Sarden Tansam Tar Ge Ji Ki Nuga Che Che Dan Li Ye Ge Ki Ta Den Ta Dar Meng Ju Ki La Lin Be Dun Gu Zu Dui Hu Da Che Yu Be Be Tu Re Sa Ba Du Yang Gu Ren Bu Sa Ba Ra Shu 여기

0: 예십 제발에 대급 초니기 막된 체구 발전 매비 홈스의 초각이 내된 급시링 탁주의 지답 제외 내주어 서구기 투법자 성신토 교류시
1: 우스 신진 부진타 유전기 신진 젤렌스키 지진아님 카소소 티니네소 8월부 개설 제구 체참 님숨조규 캡차 체브리 지진아님 우스 신진 부진타 모스코르 참지피메 어리 신진기 미세 보냐 워디코타 어리 초기 튀미탄 제메 나오지 우스 신진기 레로 아시코키 당외 대교부시나 우스 제메 능리 미세 망튼 차주기 피림타 토베 춤제 워주 제바마세 원바 미세 주규 인바 이치기 킹시 유지 숨타 아시코키 어리 튀미 지튀러 유렌탄 저와 집에 규림나 시외 타주 체규 탑람 고르기 부진기 삼자타 제보 고르 규주 체규 켈람부지 체지다나 웨드컵타 제베 지지추니 유렌기 게사 지푸르 참전한 규제도
0: 레버님 집에 출연 비유 죄발을 신나 레버님 후유기 사전망보로 지지추인 이스라엘기 제구의 포원에 미시기람 도시로 바타 미니슈라 매균수입시 이스기에송마기 레버님 직된 체비의 땅기 착제비에 레버님 후유토 랭겐 주신비 이스라엘기 멍매라 미매남주니 뇌유바타 테르 괴린록치 이스라엘 마키 레버님 후유토 가괴제유시 까나지엔 연주로 쳔베 지쟁아닌 내주배와라시나 먹든 딱제 제베 제부 서지르 응원바라 야지게주 켄아 이 마조키 까나제 스숑키 어리 뛰엔베 총된 트줄라 먹고 제바라 갑교르 지기 유바마세 야지게주 이 마조키 까나제 스숑키 어리 고제 테렌 로베 차주베와라 갑교르 지기 유시 진디 제베 담엔토 어리 타 까나제 와라키 총된 트므 람로 마중와라 어리 조라르 통주르 니기 제베 난제 총소라 고제 갸징 업주 버규 캡다 제바타 까나제 어리르 꾸렌 신기 고체 세주 된엽시
2: 팅디 선주 년주 휴차
1: 팅게 상공제용
2: 상공제용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끌러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모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속자기 남바 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속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이 렌치비 세콜라라 준비 모자라 이모라지

0: 같이 썰을게.
1: 응. 어? 이제는 아주 뒤를 차시야. 습습시.
2: 니스.
1: 탐미도 없다지에는 징그리.
0: 로키, 니 침나를 교체, 라리야 유이. 니 키니를 계속 채용. 야! 이!